희즈윌의 믿음이 없이는 사냥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했더란 1부 첫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의 듣고 싶은 찬양 사연들 기다리고 있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들어오셔서 듣고 싶은 찬양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1595번님께서 가장 먼저 1등으로 들어와 주셨어요. 이렇게 1등으로 들어오신 거는 오랜만이신 것 같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합니다. 라고요. 들어와 주셨어요. 휴가가 절정인 듯 합니다. 대화창이 좀 조용한데요. 라고요. 그러네요, 오늘. 다들 어디 가셨나요? 아, 방송은 다들 듣고 계실 것 같은데, 또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무료로 대화창 참여 가능합니다. 전국에서 아마 앱으로 청취하시는 분들, 우리 1595번님도 대전에서 지금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타 지역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어디입니다라고 하시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그래도 조금은 살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은 그 온도를 보잖아요. 예전에 정말 30도, 31도 그랬었어요. 아침인데도요. 근데 오늘 아침은 그래도 20도, 20, 한 6, 7도? 그래도 한 3도 정도는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계속될 것 같은 무더위도 차츰차츰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고요. 이 무더운 여름을, 남은 여름을 또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뜨랑가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출첵

제시어 말씀드려야죠. 오늘 제시어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두 글자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함께 하도록 할게요. 믿음 이두 글자로 지금 들어오세요. 서울 챔버 싱어즈가 찬양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께 나눴습니다. 9979번님도 믿음으로 들어오셨고요. 아멘. 바빠서 1등 출첵은 못했어도요. 매일은 출첵할 수 있어요. 오늘 이 퀴즈 문제가 나갈 겁니다. 네. 그리고 송지희님의 은혜 아니며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도 이 곡이 없다고 해서 송지희님의 시편 23편을 대신 들려드렸거든요. 어쩌죠? 네. 오늘은

당첨 행운이 되었음 합니다. 감사해요. 아멘. 샬롬. 이렇게 인사 나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출첵 남겨주셔서요. 힘이 되네요. 1595번님께서 앱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적다고 좀 조용하다 했더니 이제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6181번님도 안녕하세요라고요. 와주셨고요. 1667번님께서도요. 네. 우차진 장로님이시죠? 아멘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PD님께서 말씀한 말씀 금방 잊어버렸는데요. 복음 안에서 사는 당신은 행복합니다라고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하며 살자라고 했던가요? 맞아요. 네. 아무튼 복음을 들고서 덕담을 건네는 오늘 하루를 보내도록 힘써 보겠습니다라고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026번님도 오늘도 방송 잘 듣고 있어요. 믿음.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 외에도 오늘 믿음이라는 두 글자로 출첵 계속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이에요. 돌발 서머 퀴즈. 오늘은 퀴즈 문제가 좀 빨리 나갑니다. 상식 퀴즈 준비했고요. 오늘 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이 절기상 드디어 가을인 이날이죠. 1595번님도 드디어 가을입니다라고요. 오늘 절기를 적어 주셨고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와, 드디어 이겁니다라고 하면서 9979번님도 함께 해 주셨어요.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온다는 오늘은 절기상 어떤 날일까요? 자,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입추, 2번 추분. 1번은 입추고요. 2번은 추분입니다. 아, 좀 헷갈리신가요? 1번 입추, 2번 추분.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오늘이 드디어 절기상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온다는 이날이네요. 어떻게 온도에서 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느꼈습니다. 온도가 좀 떨어지니까 아, 이제 조금 가을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답들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극동방송 사랑의 뜰한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또 돌발 서머 퀴즈 문제가 나갔습니다. 정답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이에요. 오늘의 절기상 여름 지나고 가을이 온다는 이날입니다. 무엇일까요? 1번은 입추, 2번은 네, 제가 보기를 드렸죠. 추분이라고 드렸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정답들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고요. 우리 3356번님 정답 이겁니다. 믿음으로 들어와 주셨어요. 우와 이거라 좋아요 라고요. 네, 저 맞추고 당첨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라고. 어머 이렇게 이미 당첨이 반은 되신 것 같은데요.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2312번님께서도요 오늘도 더워요 라고 하시면서 정답은 잘 맞춰주셨어요. 정말 덥지만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는 걸요. 아멘 아멘. 믿음 들어오셨고요. 언제나 들어도 온유하고 또 온전한 사랑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라고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뜰안을 듣고 있으면은 온전한 사랑을 받는 기분이다라고 어쩜 이렇게 예쁘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 말씀에 저도 감동이네요. 7936번님께서도요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덥네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 시원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098번님도 믿음으로 들어오셨고요.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이 여름방학이라 알차게 센터에서 여름방학 잘 보내고 있어 감사하죠. 극동 좋아. 이렇게 같이 노래 불러주고 계시네요. 7936번님 믿음으로 시작하면서 이거란 정답도 보내고 있네요. 아멘 하셨어요. 아멘. 상식 퀴즈 너무 재미있어요. 서머 스페셜 이렇게 들어오셨고요. 우리 9717번님도 지난주 오천교회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평안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기뻐하는 방법 하나로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하셨어요. 아멘.

이렇게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정답과 함께 네 그리고 믿음이라는 두 글자로 출체 같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돌발 서머 퀴즈는요. 절기상 오늘이 이날이라고 합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죠. 네. 1번은 입추 그리고 2번은 추분 중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신청곡 들으신 후에 퀴즈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할게요. 1595번님께서요.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주인 예수님 청합니다. 서머 스페셜 다 가기 전에 성탄곡 부지런히 시청합니다 하셨어요. 그죠? 네. 이때만 여러분들 또 크리스마스 전에는 서머 때만 많이 들으실 수 있죠. 하주영 씨의 음버전 네, 앨범에 있고요. 찬양은 김꽃님의 찬양입니다. 성탄의 주인 예수님.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드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드란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사랑의 뜨란 공개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자와의 만남이고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 침례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최상훈 목사님을 모시고요. 저희가 함께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 계속해서 신청해주고 계세요. 우리 2885번님은 두 명입니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4066번님께서도 세미나라고 하시면서 신청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세미나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세미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392번님께서도요, 세미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현장에 당일날 오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50분께는요, 예수님과 한달 살기 최상훈 목사님이 따끈따끈한 신간 도서가 나왔죠. 이책 선착순 50분께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네, 신청들 하시고요. 그날도 선물도 당첨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돌발 서머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오늘이 바로 절기상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듦을 알리는 절기, 바로 입추입니다. 정답은 입추였고요. 와, 오답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정답 입추입니다라고 잘

네, 주셨고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추첨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3797번님, 3356번님, 그리고 0105번님 축하드립니다. 세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이 안 되신 분들 너무 네,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한번 재도전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사랑의 뜰안 2부 시간에서는 오랜만에 보이는 라디오 준비했어요. 아침 콘서트라기보다는요, 여름방학 특집이라고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여름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경주제일교회 초등 2부 친구들과 또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이고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오셔서 우리 초등부를 또 어떻게 예쁘게 또 예배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찬양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유튜브 검색창에 포항극동방송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2667번님의 신청곡 먼저 드릴게요. 여호와 나의 목자. 이 찬양 손재석 목사님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 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애들 안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2부 보이는 라디오 보라 준비되어 있죠. 이거는 81번님 보라라고 들어오셨고요. 우리 7169번님께서도 오늘 경주제일교회 초등부 친구들과 극동방송 견학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소중하고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견학과 함께 또 2부 10시 사랑했더란 네, 출연할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또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1부 마칠 시간 다 됐고요. 1부 준비한 끝곡은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웨이버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 보이는 라디오로 돌아올게요. 우리 10시에 만나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대로 영상을 보고 쇼핑을 하고 여행을 갑니다. 책도 AI가 읽어줍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그냥 AI에 의존해 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생각과 기억조차 AI에 의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AI가 주인이고 우리는 손님이 된 채 살아갑니다. AI로 인한 편리함이 인간 존재 자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진정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읽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상상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무엇보다 성경 읽기는 우리의 인지활동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소리로서 모든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경을 읽고 마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AI 시대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2: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주향교회 박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9절로부터 12절 두려워도 침묵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도 두려워했고 엘리야도 두려워했으며 다윗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왔죠. 당시 고린도는 상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였지만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이 깊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수고했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러 도시를 다니며 이미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소동 때문에 도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반대가 일어났고 아덴에서는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거듭 겪은 뒤 고린도에 도착하니까 바울의 마음도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또 쫓겨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전하는 말씀을 누가 받아들일까?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될까? 겉으로는 담대해 보였지만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어느 날 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고 이제는 입을 닫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책망하기보다 먼저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의 겉모습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보았지만 주님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할 때가 많습니다. 잘 지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두렵기도 하고 자녀의

이 앞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서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난 뒤에 또 상처받을까 두렵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합니다. 신앙이 있다고 두려움이 전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몰아붙이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밤마다 마음을 짓누르는 염려도 알고 계시고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눈물도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외로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만 보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만 바울의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복음을 듣게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현재 보이는 모습만 보고 낙심합니다. 아, 우리 가족은 믿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전도가 어렵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직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예배당에는 오지 않았지만 삶의 답을 찾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현재 반응만 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있다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 다음 날 바로 고린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머물렀습니다. 반대가 있었지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열매가 즉시 보이지 않아도 사명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보지 못하지만 내가 준비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해야 할 말을 멈추지 마십시오. 낙심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열매가 더디다고 섬김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사람의 반응이 차갑다고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한 사람에게 전하시고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고 한 사람을 예배 자리로 초대하십시오. 우리의 말이 서툴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0: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말씀이 오늘 애청자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두려움 속에서도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주향교회 박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42국에 688번, 이사이에 0688번 주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써!

0: 알뜰한 아침 콘서트. 네, 오늘 사랑이들한 2부 시간에서는요, 여름방학 특집으로 준비했고요. 경주제일교회 초등2부 친구들 또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유튜브 검색창에 포항극동방송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모습 함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친구들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어우, 박수 한번. 우리 사랑스러운 초등학교 친구들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 궁금해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인데 목소리로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은 친구부터 한번 자기소개 해줄까요?
2: 안녕하세요. 네. 경주제일교회 초등2부 백가은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친구도요?
3: 안녕하세요. 저는
0: 네. 슬? 네, 슬. 또 친구 한번 소개해 줄까요?
4: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제일교회 김리율입니다.
0: 네, 김리율 친구.
4: 김리율이요.
0: 김리율. 어, 리율이. 알았어요. 그리고?
5: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제일교회 초등2부 원채미입니다.
0: 원채미 친구. 네.
6: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제일교회 초등2부 김예준입니다.
0: 오, 굉장히 씩씩해. 오, 멋있어요. 우리 김예준 친구. 네.
7: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제일교회 초등2부 이준호입니다.
0: 오, 이준호 친구까지. 오, 환영의 박수 한번. 아니, 여기에서 물론 다들 소중하고 귀한 친구들이지만 오늘 특별히 또 찬양을 좋아하고 극동방송에 한번 방송 출연하고 싶다는 친구들로 선별이 돼서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환영하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우리 전도사님.
8: 네. 안녕하세요. 경주제일교회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 박성은입니다.
0: 네. 우리 박성은 전도사님.
9: 제일교회 초등2부 김용규 선생님입니다.
0: 네. 김용규 선생님.
10: 네, 안녕하세요. 경주 제일교회 초등 2부를 섬기고 있는 안윤기 집사입니다.
0: 네, 안윤기 집사님.
11: 안윤기 부장님.
0: 네, 부장선생님.
12: 초등 2부를 섬기고 있는 박경희 권사입니다.
0: 네, 우리 박경희 권사님까지. 어,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또 아침에 귀한 시간 나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이 아침에 경주에서 오셨어요. 그죠? 경주제일교회에서 오셨는데 먼저 우리 경주제일교회 초등부 어떤 친구들인지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8: 저희 경주제일교회 초등부는 4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며 서로 사랑하는 밝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전하는 믿음의 세대로 커가기 위해 매주 기쁨으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전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친구들 맞나요?
4: 네.
0: 네. 네. 맞네요. 확인이 됐습니다. 초등부 교사를 우리 선생님들 네 분 오셨는데 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죠? 네, 대표로 오셨는데 우리 초등부 교사 선생님들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섬기신지?
10: 저는 초등부를 섬긴 지 8년 되었습니다.
0: 네.
10: 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혹시 방송 듣고 계시는 선배 선생님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아직 8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0: 아유, 8년이면 네. 선배님이시죠, 진짜. 네, 우리 안윤기 부장 네. 선생님이시죠? 네. 또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옆에 선생님들. 꽤 오래되신 것 같은데.
9: 저도 김용규 얼마 선생님. 안 됐습니다. 한 네. 6년 정도 섬기고 있습니다.
0: 6년.
9: 네, 네. 초등이부가 사랑스럽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초등부만 네. 섬기신 지 6년 되신 거죠?
9: 네.
0: 네. 우리

0: 안 선생님은 8년 되셨고, 왠지 우리 권사님은 더 오래 되셨을 것 같은데, 우리 박경희 권사님 몇년 섬기셨나요?
1: 초등부를 지금 섬기는 거는 5년째고요.
0: 네.
1: 그냥 교사 생활은 30년 넘었어요.
0: 와, 정말 왕 선배님이세요, 진짜. 30년 이상 이렇게 교약의 친구들을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선생님들 표정이 다들 밝으세요. 어린아이들 마냥 해맑으시고 너무나 밝으신데, 그 모습이 또 아이들을 만남을 통해서 계속 그런 표정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어떻게 좀 좋아하나요? 존경하나요? 네? 갑자기 굳었어. 반응이 없으면 늦어. 좋아하죠? 네. 끄덕끄덕. 네네. 좋아요. 자, 교사로서 또 보람된 일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어떤 보람된 일이 있으신가요?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네요.
0: 네.
2: 그냥 아이들이 4학년 때 올라와서 5학년, 6학년을 거치면서 처음에는 예배 드리는 거 1시간 정도가 힘들었는데
0: 네.
2: 아이들이 예배하면서 성장하고 또 기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늘 보람을 느끼고요. 또이 아이들이 자라서 중등부, 고등부 가서 교회 안에서 만나면 선생님하고 이렇게 불러주거든요. 안아주기도 하고. 아,
0: 네.
2: 그리고 제 생일 때는 가끔씩 전화해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0: 진짜요?
2: 그럴 때마다 굉장히 교사로서 보람을 또 느끼기도 합니다. 네.
0: 네. 혹시 그러면은 그 여기 온 친구들 중에서 내가 선생님한테 한 문자나 카톡이나 한번 전화 한번 해봤다 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여기 오늘은 없나요, 이 자리에는?
2: 네,
0: 없어요?
2: 없는 것 같아요.
0: 오늘의 계기로 아마 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리유리가 굉장히 막내 같아요. 여기 온 친구들 중에서 제일 어린 동생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3: 4학년.
0: 몇 학년이에요? 4학년. 우리 채미는? 4학년. 둘이 어떻게 절친이에요? 아니에요? 절친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네요. 그죠? 우리 리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방송국에 오늘 첫 와봤는데 좀 긴장되나? 떨려요? 어때요?
4: 떨려요.
0: 많이 떨려요? 지금 많이 떨려서 말을 못하겠어요?
4: 그 정도는
0: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역시 우리 약간 리우리 같은 스타일이 나중에 또 이렇게 방송하면 잘할 것 같아요. 약간 긴장감이 좀더 떨어진 것 같고, 우리 남자로는 우리 예준이가 굉장히 씩씩한 것 같아요. 예준이 어때요? 방송 오늘 딱 와봤는데.
5: 이거 라이브로 방송되는 거예요?
0: 그럼요. 라이브로 되고,
5: 지금 큰일 났네, 이거.
0: 지금 유튜브로도 이렇게 방송이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죠, 화면에. 우리 지금 예준이의
5: 아니,
0: 모습이 나가고
5: 지금,
0: 있어요.
5: 아니! 아니, 이건 진짜.
0: 우리 굉장히
5: 아니,
0: 예준이가
5: 이거.
0: 당황하고 있어요. 잘해야 되지, 잘못하면 방송 사고 납니다.
5: 아니, 이거 라이브, 이거. 라이브.
0: 라이브예요. 엄마 아빠한테 오늘 방송 출연한다고 얘기했어요?
5: 예.
0: 그 오늘 엄마 아빠가 아마 댓글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예준이를 응원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번 기다려 볼까요? 기다려보죠. 네네.
5: 네.
0: 지금 댓글로 김숙희님께서 와, 이 무더운 여름 어찌 극복하고 계시나요? 오랜만에 대구에서 함께합니다라고 들어오셨고요. 하집사님도 짝짝짝짝 어린이 친구들 반갑습니다라고 들어와 주셨어요. 우리 오철진님도 우리 정PD님 섬기시는 교회 어린이들 아닌가요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이고요. 할렐루야, 많은 분들께서 들어와 오셔서 댓글로 응원해주고 계세요. 오늘 친구들 중에 내가 오늘 방송 출연한다, 이거 엄마 아빠한테 얘기한 친구 있어요? 손 한번 들어봐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고 왔다. 다 얘기하고 왔죠? 그러면은 문자나 아니면은 댓글로 답을 달아주는 부모님이나 지인분들이 계시면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두 세트를 드릴게요. 우리 예준이 빨리 엄마한테 연락하라고 보내야 될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먼저 댓글을 남길지 한번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초등 2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는데 아이들 굉장히 활발해요. 그리고 간식도 너무나 맛있게 잘 먹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사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친구들은 예배 드릴 때 언제가 가장 기다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친구가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네. 준비한 친구 준호? 누가 준비했나요?
6: 예준이요.
0: 예준이. 우리 예준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언제가 기다려져요?
6: 친구들이랑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기다려지고,
0: 네.
6: 제가 호사나 창영대 소속이라서
5: 찬양을 부르는 시간도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설교 시간

0: 에서 퀴즈를 내주시는데 그것도 또한 그 기다려집니다.
1: 오, 예순이가 원고를 보지 않고 그냥 라이브로 지금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예순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발표도 잘하나요?
0: 아니요.
1: 근데 오늘 이렇게 방송이 딱첫 방송인데 그것도 생방송인데 긴장하지 않고 너무나 대답을 잘해주네요. 우리 전우사님이 뒤에서 끄덕끄덕했어요. 우리 예준이가 너무 기특해서. 네.
0: 네.
1: 우리 선생님 어떠세요? 우리 예준이가 예배 시간에 잘 집중을 하나요? 퀴즈 참여도 되게 좋아한다고 하는데.
2: 네. 퀴즈도 되게 집중해서 잘 풀고
1: 네.
2: 예배 시간에도 되게 잘 집중해서 듣는 게 앞에서 정말 잘 보여요.
1: 아,
2: 네.
1: 그래요. 물론 좀 이렇게 좀 장난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퀴즈만큼 아이들이 간식을 받으려고
2: 네,
1: 그쵸?
2: 맞아요.
1: 열심히 또 손에 들고 참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예준이가 멋지게도 대답을 잘해 줬고요. 자, 댓글로도 문자로도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파라나 51번이 와, 샬롬 귀염둥이 친구들 왔네요. 라고 하시면서 문자로도 보내 주셨습니다. 초등 2부 우리 아이들 파이팅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아이들 긴장된 모습이 보이지 않아 대견합니다. 예준, 리율 엄마입니다. 어머!
0: 아, 잠시만, 저내 채널인데?
1: 지금 당황했어요. 우리 지금 예준이가 예준이 채널로 지금 엄마가 들어왔는데 우리 예준이 그리고 리율이에게는 가정에게는 저희가 만두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나중에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샷 9030번으로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준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네, 조금만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죠.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찬양 있다고 들었어요. 그죠? 우리 예준이 어떤 곡 준비했어요?
0: 저희가 준비한 곡은 내 마음에 새겨진입니다.
1: 내 마음에 새겨진. 예준이가 혹시 경동 어린이 대회에 나갔나요?
0: 네.
1: 중창으로?
0: 아니요.
1: 그럼요. 독창으로?
0: 아니요.
1: 합창?
0: 아니요.
1: 노래는 아니었나요?
0: 네.
1: 근데 노래를 굉장히 잘할 것 같아서 노래는 안 나갔고 뭘 나갔나요? 어떤 분?
0: 성경고사요.
1: 성경고사. 어떻게 좀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0: 조금 안 좋았어요.
1: 조금 안 좋았어요? 하지만 오늘 찬양만큼은 또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0: 네.
1: 네, 준비됐나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네. 자, 앞에 악보가 있으니까 악보를 보면서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곡이 내 마음에 새겨진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 친구들 기쁜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이 찬양 함께 나눌게요.

0: 아멘. 우리 천사들이 불러준 내 마음에 새겨진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어떻게 연습할 때보다 좀 잘한 것 같아요? 어때요? 잘했나요, 예준이? 잘 모르겠어요? 방송 끝나고 한번 유튜브로 보세요. 네,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 꼭 친구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리허설 할 때보다 더 잘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잘했고요. 나르는 짱구님께서요, 초등 2부 아이들과 선생님 반갑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우찬, 우리 중등부 아마 부장쌤이신 것 같은데, 축복합니다. 라고 하시면 예쁜 하트까지 보내주셨고요. 하집사님도 짝짝짝짝, 아멘 하셨고요. 일상과 게임님, 아멘 하시면서 들어와 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예준이, 그리고 남자로는 준호가 왔어요. 준호는 지금 몇 학년이에요? 6학년. 형님이네요, 그러면. 그쵸? 우리 6학년 제일 높잖아요, 그죠? 준호는 어때요? 방송사 오늘 처음 와봤는데 좀 많이 떨리지 않아요? 많이 떨려요? 혹시 내가 오늘 이게 방송으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엄마 아빠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아니면 교회 학교 선생님도 좋고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을까요? 친구들 중에 좀 용기 내서 할 만한 준호 있을까요? 엄마 아빠 없어요? 우리 그러면은 리율이는 어때요? 리율이 혹시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방송을 하면 엄마 아빠 다 들어줄 것 같아요. 진짜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채민은 어때요? 눈만 깜빡깜빡 눈만 깜빡깜빡 하는데 그래요.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어때 우리 가은이 언니, 가은이는 몇 학년이죠? 6학년이요. 마이크를 좀더 가까이 한번 대어볼까요, 가은이가? 네, 좋아요. 우리 가은이는 어때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평소에?
1: 그냥 잘 지내게 해줘서 고맙다고.
0: 그냥 잘 지내게 해줘서 고맙다, 엄마 아빠한테. 그래요. 좀 어때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나이가 6학년인데 의젓한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다른 것 같은데 지켜보시면서 어떠세요, 선생님? 매일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네, 우리 안윤기
2: 네.
0: 선생님.
2: 저는 저희 6학년 친구들이 말을 너무 안 합니다.
0: 네.
2: 그래서 제가 소원이 있다 그랬어요.
0: 네.
2: 6학년 여자친구들이 중등부 가기 전에 저랑 대화하는 게 제가 소원입니다. 말을 너무 안 해요. 네네.
0: 그래요.
2: 혹시 제가 소원을 하나 얘기해도 됩니까?
0: 네네.
2: 리율이 엄마 아빠한테요.
0: 네네네.
2: 이거 괜찮겠죠?
0: 리율이 어머니와 누구?
2: 예준이
0: 예준이
2: 어머님께.
0: 어머니께. 네네.
2: 예준이 어머님, 리율이 어머님, 우리 예준이하고 리율이 말씀 캠프 꼭 보내주세요.
0: 말씀 캠프 꼭 보내주세요. 말씀 캠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2: 네, 10일부터 12일까지.
0: 다음 주 월화수네요. 우리 그러면은 예준이랑 리율이 같이 신청을 안 했네요.
2: 네, 아직 안 했습니다.
0: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2: 네.
0: 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준이와 리율이도 꼭 이번에 여름 성경 캠프 꼭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일상과 게임 어머니. 네. 아멘으로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초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여름 성경학교 어떻게 좀 준비가 되어 가고 있으세요? 네.
3: 저희 이번에 처음으로 외부 프로그램인 말씀 캠프에 참석하게 되어서 이제 아이들이 그냥 재미있게 놀고 또 용서와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용서와 사랑.
3: 사랑. 네.
0: 그리고 물놀이도 있다고 들었어요.
3: 네,
0: 그렇죠?
3: 둘째 날에 물놀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아이들이 굉장히 물놀이 좋아하잖아요. 네. 물놀이도 준비하고 있고.

0: 물론 장소가 제가 알기로는
1: 경주 산내수양관.
0: 경주 산내수양관에서 2박 3일간의 일정이죠. 네.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로 열심히 준비해오고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할수 있으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친구들 그러면 예준이와 리유리 빼고 다 오나요? 참석하나요? 반응이 6학기 언니들 반응이 없네요. 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죠? 가은이랑 우리 스리도 꼭 함께 했으면 좋겠고 우리 준호도 같이 가죠? 우리 역시 준호가 같이 한다고 하니까 우리 준호 밑으로는 다 가야 합니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친구들은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기대하는 바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질문은 어떤 친구에게 드려야 되나? 혹시 정해져 있나요? 답할 친구가?
2: 네.
0: 네. 어떤 친구인가요? 준호. 네.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기대를 하고 있어요?
3: 물놀이가 되게 재밌고
0: 네.
3: 맛있는 간식들이 많다고
0: 들었어요?
3: 네,
0: 네.
3: 들었는데 그게 기대가 됩니다.
0: 와, 물놀이와 그리고 맛있는 간식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 될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또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는 귀한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경주제일교회 초등부 전임, 그죠?
1: 네.
0: 전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걸로 알고
1: 네,
0: 있어요. 언제
1: 맞아요.
0: 오셨어요?
1: 저 4월 중반쯤에 왔어요.
0: 와, 진짜 얼마 안 됐네요.
1: 네.
0: 지금 한 5, 6, 7, 한 4개월 정도.
1: 네, 맞아요.
0: 어떠세요? 이렇게 경주제일교회 초등부 친구들 보면?
1: 되게 아이들이 착한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집중하려고 노력해주는 모습에 되게 제가 오히려 예배 시간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찬양할 때도 되게 율동을 열심히 하거든요, 친구들이. 그럴 때마다 되게 귀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0: 귀엽고 깜찍하고 그죠? 따라하는
1: 네.
0: 모습이 너무 좋은데 그리고 우리 김용규 선생님도 지금 6년 되셨잖아요. 초등부 교사 섬기신 지 아이들 어떻게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쭉 성장하는 과정을 보셨을 것 같아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아이들 볼 때마다.
4: 매년 달리 보입니다. 처음에 좀 어려 보이다가 성장하고 우리가 여름에 이제 콩나물에 물 주듯이 물을 주면은 애들 쑥쑥쑥쑥 잘 자라고 하나님 말씀도 잘 섬기고 그래 잘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여지고 있고요. 저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더 하나님에게 더 다가가고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0: 네.
4: 되었습니다.
0: 더 아이들에게 다가가려는 마음. 근데 이게 아이들과 함께하면 어떻게 하면 좀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좀 대화의 문을 열수 있고 좀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지 나름대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찾아가고 있지 않으세요?
4: 매주 이제 교회 우리 친구들이 올때 스킨십으로 이제 안아도 주고 장난도 치고
0: 네.
4: 잘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4: 애들이 저희 기쁨입니다. 예.
0: 맞습니다. 이렇게 오면 또 달려와서 안아주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 약간 저기 피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또그 나름대로의 또 표현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박경혜 권사님은 어떠세요? 네, 친구들과 딱 처음 만나. 네, 어떻게 아이들과 이렇게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5: 처음 보면 반갑게 인사하면서 또 안아주고 또 안기는 친구들도 있어요.
0: 네.
5: 애기처럼. 그리고 특별히 또 김용규 스님 같은 경우는 그반 아이들 햄버거를 자주 사주더라고요. 제가 우리
0: 네.
5: 보니까 선생님들이. 네, 그래갖고 애들이 엄청 또 남자 반을 맡고 있는데 엄청 잘 따르더라고요. 먹는 것
0: 네.
5: 때문에.
0: 그래요. 아,
5: 예.
0: 먹는 게좀 먹히네요. 그죠?
5: 김용규 스님은 좀반 단합 때를 자기가 열심히 자주 하는 것 같아요.
0: 네. 아유, 아이들의 사랑하는 마음에서. 네.
5: 예.
0: 개인적으로 햄버거를 좋아하시는 건 아니신가요?
4: 아, 아니,
0: 아니에요.
4: 그런 건 아니고. 물론 좋아도 합니다.
5: 오늘 또 여기
0: 네.
5: 오더니 KFC가 여기 경주는 없는데 있다고 아이들 뭐 사주고 싶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0: 끝나고 또 점심을 또 맛있는 걸또 간식을 네,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지영님께서요, 경주제일교회 초등부 선생님들과 어린이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라고요, 들어와 주셨어요. 혹시 부모님 이름 중에 이지영님 있을까요? 없나요? 모르시죠? 네. 가족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들어오시면은요, 저희가 만두 세트 드리고 있거든요. 들어오셔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을 9030번으로

0: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5463번님, 와우, 사춘기 아이들과 방송을 하다니. 잘 보고 있어요. 엄마 용돈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라고 대신했어요. 혹시 이런 친구 있어요? 엄마 나 용돈 좀더 필요한데? 좀더 올려주세요. 할 친구 있나요? 손만 한번 들어봐요. 손만. 오! 채미! 채미야, 여기 영상 보면서 엄마 용돈 좀 올려주세요. 라고 한번 얘기해봐요.
1: 엄마 용돈 좀 올려주세요.
0: 어머, 채미가 잘하네요. 해야 되는 말은 정확하게 잘하네요. 되게 얌전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우리 리우리는 용돈 좀 만족해요? 괜찮아요? 올리지 않아도 돼요? 리우리는 만족하네요. 예준이는 용돈 괜찮아요?
2: 저도 조금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0: 조금 올려주세요라 한번 얘기해봐요, 엄마한테.
2: 엄마 그저 지갑 그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돈좀 많이 올려주세요 좀. 예?
0: 약간 예준이가 굉장히 엄마 아빠랑 소통을 잘할 것 같아요. 엄마를 되게 즐겁게 해주고, 그쵸? 기분 좋게 잘할 것 같은데. 준호는 어때요? 용돈 괜찮아요? 굉장히 준호 듬직하네요, 진짜. 자, 우리 언니들 어때요? 가은이, 우리 스리는 용돈 괜찮습니까?
3: 저도 충분한 것
0: 충분한 것 같아요. 스리들 충분해요? 언니 오빠 좀 다르네요. 예준이가 몇 학년이죠?
2: 저 6학년이에요.
0: 6학년? 우리 예준이는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어머니, 예준이 부족하대요.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채미도 좀 부족하다고 하니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사랑이들아 아침 콘서트 경주제일교회 초등 2부 친구들 또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제가 어린이 찬양 한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 주소서 캔 키즈 워십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나는 캠키즈 워십의 내 안에 부어 주소서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아, 우리 친구들 이 찬양 알고 있어요? 알아요? 근데 조용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모르는 곡인가 했는데 알고 있네요. 리율이 알고 있어요? 좋아해요? 끄덕끄덕?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 예수님은 이 찬양 알아요?
1: 네.
0: 율동도 있는데 잘해요, 율동도?
2: 율동도
0: 율동 잘해요? 네. 준호도 잘하고요? 네. 아니요. 이렇게 또 사랑스러운 친구들 함께 나누고 있고요. 지금 공공님께서요. 초등부 때 교회 나가서 성경학교 가면 얼마나 신날까요? 일찍 예수님 믿고 구원의 기쁨 누리는 어린이들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보내주셨고요. 우리 이지영님께서도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이 찬양 우리 교회 아이들 즐겁게 하는 모습 떠올립니다. 경주제일교회 어린이들 일어서서 하는 모습 보고 싶은데 선생님들의 움직임이 보이네요. 아, 그리고 4일날 충성교회에서 전국대회 때 어린이들 찬양하는 모습 다시 떠올려 봅니다.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이분도 그럼 전국대회 가신 부모님 아니면은 선생님이신 것 같네요. 네네. 우리 경주제일교회도 충성교회 전국대회 참여했죠? 네.
3: 조명 받았습니다.
0: 그렇죠.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금상이 있던데요.
3: 금상 은상.
0: 마이크 한번 좀 대고 한번 자랑 한번 해주시죠. 네네.
3: 전국대 충성교회 살때 제가 다녀왔는데요. 이제 저희 초등부는 아니지만 유년부 친구 두 명이 거리기로 한 명은 금상,
0: 네.
3: 한 명은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0: 와, 박수 한번.
3: 네, 저희들 교사 몇 분이 안 갔는데 거의 뭐한 100명 이상 온 것처럼 함성 지르면서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0: 그래요. 우리 경주제일교회 유년부에서 금상과 그림 그리기
3: 은상.
0: 은상이 있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정말 기쁜 일이죠. 축하해 줄 일입니다. 정말 너무나 귀하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사용하실지 기대가 되는데 제가 여기 질문지에는 없지만 좀 친구들에게 좀몇명 친구들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아, 나는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꿈이 있는지 한번 자신 있게 소개해 주면은 이모가 만두 세트를 드릴 거예요. 자신 있게. 한번 내가 한번 얘기해 보고 싶다. 친구 있을까요? 손 한번 들어봐. 우리 준호? 아니고?
3: 그렇죠. 이 나누고
0: 채민 어때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4: 아니요.
0: 못할 것 같고. 우리 강은이는? 못할 것 같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네요. 스리는 괜찮아요? 아, 우리 근데 리유리는 당첨이 됐어요, 그죠? 만두. 못할 것 같고. 예준이는? 할수 있어요? 아, 선생님께서 한 말씀해 주실까요?
5: 예준이는
0: 네.
5: 그 꿈이 있는데 꿈은 그 경찰관입니다.
0: 경찰관.
5: 경찰관. 우리 준호는 꿈이 있는데 남을 도와주는 의사 선생님,
0: 의사
5: 치료를
0: 선생님.
5: 해줄 수 있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아마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하고. 근데 우리 예준이가
3: 사실
0: 꿈이 바뀌었어요?
3: 꿈이 바뀌었는데요.
0: 뭐가 바뀌었어요? 뭐요?
1: 나노공학자요.
0: 공학자가 어머
3: 바뀌었어.
0: 왜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가 있어요?
1: 제가 과학을 좋아해서요.
0: 과학을 잘하게 생겼어요. 우리 예순이가 똘똘하고 평소에 책도 좋아하나 봐요.
1: 책은 거의 담을 쌓았어요.
0: 아, 책을 읽어야죠. 우리 책을 이제 열심히 읽어봅시다. 성경도 많이 읽고.
1: 네.
0: 그래야지 아마 꿈이 하나님께 더욱 더 부어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 저는 이렇게 꿈이 바뀌고 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친구들 물어보면 꿈이 뭐야 그러면 저는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 예순이는 꿈이 계속 바뀌니까 기대가 됩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3: 준호 니도 꿈 있잖아.
0: 준호도 얘기했죠.
3: 준호 꿈
0: 의사.
3: 있잖아.
0: 맞아요? 의사 선생님 맞나요?
3: 아까 제가 오면서 다 물어봤는데.
0: 아, 그래요? 준호가 방송으로 하기에는 좀 부끄러운가 봐요. 그죠? 밝히기엔 좀 그런가요? 아, 네. 방송으로 공개하기 네, 선생님.
5: 우리 그 예준이하고 준호하고 2년 전에 우리가 이제 세족

0: 결혼식을 했었어요. 여름 성경 캠프에서 그때 같이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애들 꿈이 아주 좋았어요. 잘 될 것 같아. 노력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애기들 통해서 다 보여지는 것 같았어요. 네네. 참 좋았습니다.
1: 아유, 세속식을 하면서 아이들이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를 또 고백을 했네요. 네. 저희도 친구들 보니까 기대가 됩니다. 6학년인데 굉장히 점잖아요, 진짜. 굉장히 점잖하고 그렇게 또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평생 또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경주제일교회 친구들 또 선생님들 이 시간 우리 뜰한가족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시나요?
2: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제가 바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또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품고 네. 항상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가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1: 맞습니다.
2: 아이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주제일교회 초등부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같이 세워가고 싶으신지 우리 전도사님 말씀해 주실까요?
3: 네. 저희 초등부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고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초등부가 되길 바라고 단순히 주일에만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고민이나 기쁜 일을 솔직하게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1: 네,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셨어요. 네, 그렇게 또 경주제일교회가 함께 또 세워져 갈 거라 믿고요. 오늘 친구들 어때요? 이제 방송이 이제 시간이 한 7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4: 네.
1: 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굉장히 힘든 친구들도 있고 또 즐기는 친구들도 있는데 7분 시간이 왜 안 가나 이렇게 또 시계를 보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집에 갔을 때 내가 이 말을 했어야 했는데 내가 용돈 좀 더 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분명히 또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리우리가 4학년이죠. 리우리는 친한 친구 있어요? 교회에서? 잘 다니는 친구 단짝이 있어요?
4: 몇 명쯤 있어요.
1: 친구 이름 한번 불러줘요. 그 친구 이름 방송으로 또 나가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친구 누구누구예요?
4: 그건 좀...
1: 그건 좀 그런가요? 비밀이 많네요. 그건 좀 그렇고 우리 채미는 어때요? 좀 친한 친구가 있어요?
4: 네.
1: 이름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4: 장현준이요.
1: 장현준?
4: 정현준이요.
1: 정현준. 남자친구인가요?
4: 네.
1: 언제부터 친구가 됐어요?
4: 초1 때.
1: 초1 때부터 1, 2, 3, 4년 동안 그러면 절친이에요?
4: 네.
1: 이름이 현준이?
4: 네.
1: 현준이 어떤 점이 좋아요?
4: 게임을 잘하는.
1: 게임을? 현준이가 게임을 잘해서 멋있어 보이나요?
4: 네.
1: 그러면은 우리 채미한테 좀 뭐라 해야 되겠고 맛있는 간식도 좀 갖다 주고 좀 잘해주는 편이에요?
4: 아니요.
1: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우리 현준이가 게임을 잘해서 너무 좋은 친구다. 그럼 현준이는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4: 네.
1: 지금 초등부에 같이 섬기고 있군요. 그래요. 우리 신기태 집사님께서요. 경주제일교회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이지영님께서도 우리 어린이들 중에도 귀한 사역자가 나오기를 기도해봅니다. 우리 다음 세대 파이팅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들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소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2: 우리 친구들이 지금처럼 건강하게 자라서 사실은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중등부를 가고 고등부를 가면서 사실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의 목표는 너희들 중등부에 올려주는 거다.
1: 네,
2: 제가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여튼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0: 아들이 그렇게 자랐으면 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입니다.
1: 아멘, 아멘. 잘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교회 목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2: 네,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었던 거라서 우리 친구들도 비록 어리지만 지금부터라도 친구들이 꾸준히 시간을 정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친구들 학교에 가서 학원이나 학교 이런 데 가서 친구들한테 복음을 잘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옆에 친구 짝부터 시작해서 같이 저 교회 한번 오라 하고. 근데 좀 친구들이 전도 잔치나 뭐 이래 할때 아이들이 말을 안 해요. 너무 말이 없어요, 우리 애들이.
1: 네.
2: 그래가지고 좀 그게 참 많이 아쉬워요.
1: 그래요.
2: 예, 요즘은 학교 앞에도 마음껏 전도하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 전도하는 방법도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친구들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2: 네.
1: 진짜 요즘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학교 앞에서도 전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친구들이 또 학교에 가서 입술을 통해서 같이 교회 가자라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두 친구 예준이랑 리율이한테 만두 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출연한 한, 둘, 셋, 네 친구 모두에게 드릴게요. 오, 박수! 우리 친구 가은이, 스리, 채미, 준호도 만두 세트 줄게요. 갑자기 표정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네,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오늘 정말 어려운 발걸음이거든요. 친구들에게는 이 방송이라는 자리가 부담이 될수 있는데 또 함께해 준 우리 경주제일교회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정말 다음 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고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늘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콘서트 초대 손님은 경주제일교회 초등 2부 선생님 또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한번 인사 나눌까요? 네, 경주제일교회 초등부 하면 파이팅! 이렇게 할게요.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경주제일교회 초등 2부
3: 파이팅! 파이팅!

기술보다 더 깊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AI가 상담하고 대답해주는 시대에도 사람을 돌보는 일은 기계가 대신 할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이어서요, 다음 세대의 문제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AI 사용법보다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죠? 지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은 이 AI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겁니다. 낯선 기술이 아니죠. 어쩌면 이들에게 이 AI라고 하는 것이 뭐 연필이나 뭐 계산기나 인터넷처럼 자연스러운 도구가 될지도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AI에게 묻고, 글을 써야 하면 AI에게 도움을 받고, 그림이나 영상을 만들 때에도 AI를 활용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에게 AI를 무조건 쓰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아이들은 결국은 AI를 만나게 될 겁니다. 학교에서, 뭐 친구들을 통해서,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서. 문제는 AI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가 있죠. AI를 어떤 마음과 기준으로 사용하느냐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아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치라라는 뜻입니다. 삶의 방향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술보다 먼저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능력보다 먼저 성품을 가르쳐야 합니다. 활용법보다 먼저 분별력을 가르쳐야 합니다. AI 시대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기술 능력이 아니죠. 물론 AI를 잘 활용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정직이죠. 절제고 책임이고 생각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AI가 숙제를 대신 도와줄 수는 있지만 아이가 배워야 할 과정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AI가 글을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아이의 생각이 자라나는 수고를 대신해 줄 수는 없죠. 정답처럼 보이는 말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양심을 세워주지는 못합니다. 아이들이 AI가 만든 답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뭐 겉으로는 결과물이 좋아 보일 수는 있죠. 문장도 수려하고 구성도 깔끔하고 뭐 점수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아이의 고민이 없고 아이의 이해가 없고 아이의 정직한 수고가 없다면 그것을 참된 배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배움은 결과만이 아니죠. 배움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틀려보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것을 다시 고쳐보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모르는 것을 붙잡고 고민하고 애쓰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것을 자기의 언어로 표현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지식만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배우게 되겠습니까? 인내를 배우고, 정직을 배우고, 책임감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와 교회는 아이들에게 먼저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첫 번째, 정직하게 사용하라라는 거죠.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AI가 한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속여서는 안 됩니다. 도움을 받은 것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내가 이해한 것은 내 언어로 다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직은 AI 시대에도 낡은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해질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수고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AI가 빠르게 답을 준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을 멈춰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너는 왜이 답을 어떻게 이해했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다른 관점은 혹시 없을까? 좋은 질문은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깨웁니다. AI가 답을 빠르게 주면 빠르게 줄수록 부모와 교사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질문을 던져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세 번째, 절제를 가르쳐야 합니다. AI는 상당히 편리하죠. 그런데 모든 편리한 것이 다 유익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너무 빨리 AI를 찾는 습관을

0: 가지게 되면 참고 견디면서 배우는 힘이 약해집니다. 처음부터 AI에게 맡기기보다는 먼저 스스로 해보고 그 다음 도움을 받는 순서를 가르쳐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선생님이 모르고 부모가 모르고 친구들은 모를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교육의 핵심입니다. AI 시대의 윤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과 연결됩니다. 다음 세대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세상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도 바르게 살도록 세워주는 것입니다. 기술을 모르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기술을 사용할 줄 알지만 기술에게 끌려가지 않는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AI를 활용할 줄 알지만 정직과 책임을 잃지 않는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일에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주일학교와 또 청소년, 청년들 안에서 AI가 무엇인지, 이 AI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또 AI를 활용하면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이들에게 분명히 말해 주어야 하는 거죠. 너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실수하면서 배워도 괜찮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정직하게 자라는 것이야. 이 말이 꼭 필요합니다. AI 시대의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비교와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빨리 배우는 사람, 더 잘 만드는 사람, 더 멋진 결과물을 내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교회와 가정은 아이들에게 복음의 언어로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거죠. 너의 가치는 그런 결과물에 있는 것이 아니야. 너의 가치는 그런 성적에 있지 않아. 너의 가치는 그런 어떤 생산성에 있는 것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영혼이야. 이 복음의 언어가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서 아이들이 AI를 두려워하지 않고 AI를 숭배하지도 않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가 다음 세대의 큰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마음을 세우는 것은 도구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아이들의 인격을 세우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아이들의 길을 밝혀주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를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기술만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결과를 내는 법보다 정직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지, AI를 활용하고 쓰는 법보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선택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I 시대의 다음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빠른 것들이 아니에요. 더 정직한 믿음입니다. 더 깊이 생각하는 힘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분별하며 책임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 배윤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281-4611, 054-281-4611번 안디옥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사랑에 대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사랑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7일 금요일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진행을 맡은 포항동일교회 임서미 사모입니다.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예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주인이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그는 아, 그분은 준비성이 정말 철저했습니다. 읍내에 나가거나 산과 들로 놀러 갈 때는

며칠씩 준비하셨지요. 그런데 그분이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네요. 그분이 정말 천국 가셨을까요? 라고 말했답니다. 한 학생이 교수님께 질문합니다. 교수님, 사람이 죽는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그거야 몇 분이면 되지. 그럼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도 몇 분이면 되네. 예수님 오른편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잠깐 예수 믿고도 구원받지 않았나? 그러자 그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면 괜찮겠군요. 저는 즐기다가 마지막에 가서 예수 믿으렵니다. 라며 일어서려 하자 교수가 학생을 앉히며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한마디 묻겠네. 자네는 자네가 언제 죽을지 알고 있나? 아니요, 그야 모르지요. 바로 그것이 문제일세라고 했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천국을 미리 그리고 지금 준비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는 방송 소망의 기도가 여러분을 지금 찾아갑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되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 지역과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또는 친구나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목사님과 청취자들이 함께 기도하여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할 내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입니다. 먼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 들으시는 동안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듣고 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강침례교회 이승환 목사님께서 함께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목사님. 더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1: 네, 잘 지냈습니다.
0: 네. 아, 목사님, 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우리 생이 다 하면 네.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이제 천국 가는데 그 천국 가는 것도 준비된 자만이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만 믿으면 또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네. 어떤 분을 보면 우리 교회 나왔나 예수님 믿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돈 좀 벌어놓고 내가 하는 일 다 해놓고 나중에 하다가 어느 날 그냥 가실 때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네. 우리의 죽음은 또 이렇게 기다려주지 않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때 우리가 알지 못한 때에 또 올 수도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지금 미리 예,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예, 느끼게 됩니다.
1: 맞아요. 사람들이 참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들을 하고 살아가죠. 아까 네. 사모님이 예화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생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네.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0: 그렇죠.
1: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0: 네.
1: 하지만 오늘을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내일의 천국이 나에게 없을 수 있다라는
0: 그렇죠.
1: 마음을 가지고
0: 네.
1: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살아내는 신앙의 삶이 또 있어져야 하지 않을까.
0: 아,
1: 그
0: 네.
1: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고
0: 네.
1: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니까
0: 네.
1: 오늘을 하나님 백성다움을 살아내는 자들
0: 그렇죠.
1: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아닌가
0: 아멘.
1: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목사님 진짜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나는 예수 믿지 않는데 아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구나 하는 분이 있으면 정말 이 시간 나 예수 믿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결단이 있으면 좋겠고요.
1: 네.
0: 나는 이미 예수 믿잖아 하는 분들은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뜻대로 또 살아내는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이뤄나가는 그런 또 우리 모든 청취자들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1: 네,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0: 아멘.
1: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론 전쟁터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기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화평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가 선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0: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선 그 땅에서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꼭 깨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3459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강입니다. 67세 여동생이 울증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맑은 영으로 사람 구실하며 살 수 있게 기도 부탁해요 라고. 목사님, 울증이 심하면 정말 여기 이 글처럼 사람 구실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질병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주변에 있는 분들도 네. 많이 힘들 텐데요.
0: 참 요즘 시대에 참 많이 네. 심각하게 또 이야기 되는 질병이죠.
1: 그렇죠.
0: 주변에도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데
1: 네.
0: 참 많이 안타깝고
1: 네.
0: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1: 네.
0: 이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하나님이 네. 하셔야 되는 것들이고
1: 아멘.
0: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1: 아멘.
0: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여동생의 우울증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1: 아버지.
0: 우리 3459님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여동생을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여동생의 마음을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고 그 소망이 그를 아치.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
0: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귀한 주님의 딸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이 땅이, 이 세상이 우울해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기쁨이 넘치고
1: 아멘.
0: 소망이 넘치며 아버지 주시는 그 평화가 넘쳐나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만이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만이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3459님, 우리 목사님의 기도대로 우리 사랑하는 여동생의 그 깊은 곳에 아픔과 우울함이 또 잘 드러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의 삶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8151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전도 사명을 주셨으니 기쁘게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고 싶습니다. 다니엘 선지자처럼 많은 자를 옳은 대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정말 참 귀한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
0: 너무너무
1: 네.
0: 귀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네요.
1: 그렇죠.
0: 이 전도의 사명이야말로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이 사명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케 하실 줄 믿고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0: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소원하는 우리 8151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 그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 그들의 전도를 통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또 지금도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어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8151님을 사용하여 주셔서 지금도 죽어져가는 영혼들 아직도 갈 길 몰라 헤매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1: 그치요.
0: 또 그들이 우리 8151님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며 이 땅 가운데서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8151님 기도의 제목대로 많은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늘에 보화를 가득 채우는 그러한 삶 우리 하나님께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아멘. 드립니다. 네, 다음은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5304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둘째 아들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왼쪽 눈이 아프고 불편한데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둘째 아드님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0: 네.
1: 예수님 믿지만 또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0: 네.
1: 둘째 아드님을 위한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또 왼쪽 눈이 불편하시다고 하는데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예.
0: 네. 자녀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 그게 부모로서의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아멘.
0: 저도 늘 저의 자녀들을 위해서
1: 네.
0: 우리 아이들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지만
1: 네.
0: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 둘째 아드님 이 꼭 예수님을 만나고 그
1: 아멘.
0: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1: 아멘.
0: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둘째 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를 멀리 떠나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갔던 그 탕자 아들을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이 우리 5304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랑하는 둘째 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둘째 아들을 주님 만나 주시고 또 자녀들을 만나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하여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또 주님의 복음이 날마다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가정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5304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픈 눈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0: 나는 이 세상을 더 깨끗하게 더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도록 왼쪽 눈의 아픔이 사라질 수 있도록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손길이 그 눈을 친히 안수하시사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5304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역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5304님, 우리 목사님과 우리가 함께 기도한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셨는데요. 교회 후배이자 7살 딸 아이를 두고 있는 남자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10월 말에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서 췌장암으로 소천하시고 본인도 몸이 불편한데 이제 외동딸도 키우면서 아버지 장로님의 사업도 물려받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아내와 엄마가 없는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름 방학 기간에 아내와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 목사님 막 가슴이 마음이 짠하네요.
0: 네.
1: 네, 어떨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또 외롭고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까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0: 네. 10월 말이면
1: 얼마 되지 않았죠.
0: 1년도 되지 않은 상태네요. 굉장히 많이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1: 네.
0: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빈자리가 채워지게 소원합니다.
1: 아멘.
0: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홀로 딸아이를 키워가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외로움이 찾아오고 또 그 빈자리를 통해 마음 가운데 우울함들이 찾아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기쁨과 소망이 사라지려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1: 아멘.
0: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그 외로움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어머니를 떠나보낸 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1: 주여.
0: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가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의 증거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이 땅을 살아가는 외로움이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누려지며
1: 아멘.
0: 이 땅을 살아가는 고통들이 있으나 하나님 그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위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이 귀한 딸과 아빠의 마음속에 그리고 삶속에 함께 하셔서 모든 걸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4212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가스 흡입해서 목, 얼굴, 눈에 화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깨끗하게 후유증 없이 치료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목사님.
0: 오늘은 이게 자녀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

0: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1: 그렇네요.
0: 참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1: 네.
0: 이게 또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것도
1: 그렇죠.
0: 차라리 나에게 일어났으면 괜찮겠는데 아들에게, 자녀에게 일어나는 이런 아픔과 고통이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1: 아멘.
0: 그 아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그 기도와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 아들이 병상에서 잘 치료받고 또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화상을 입은 목과
1: 주님.
0: 얼굴과 눈에 아무런 후유증이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깨끗함이 그 육신 속에 또그 마음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하심과 그 치유하심을 기대함으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그 아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고
1: 주여.
0: 그 부모에게도 소망이 되어 주시며 하나님 깨끗한 육신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4212님, 아들을 두고 그 염려와 아픔이지만 이 풍랑 인연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은혜가 온 가족에게,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네, 3459님께서 기도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저희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 지역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곡 듣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듣고 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유광침례교회 이승환 목사님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927님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아들 중2 이여랑 요즘 교회를 잘 안 나가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하면서 거부감을 나타내는데 주님께 돌아오길 예수님을 만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목사님도 중2 자녀가 있잖아요.
1: 네. 저희 둘째가 중2인데 네. 아, 이 마음이
0: 왔다 갔다 하죠. 네,
1: 어떠실지 제가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요.
0: 아, 그렇습니까?
1: 네, 한창 이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갔던 그 교회와 또 신앙, 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한참 이 흔들리고 뭔가 네. 질문을 던질 때거든요.
0: 네.
1: 부모님 얼마나 걱정되실지
0: 그렇죠.
1: 제가 다 압니다.
0: 네.
1: 하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0: 아, 네.
1: 저도 그랬거든요.
0: 아, 그러셨군요.
1: 저도 중학교 때 부모님에게
0: 아, 목사님. 네,
1: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0: 네.
1: 그런데 그렇죠. 제가 또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나고 네. 지금 이제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다 부모님 기도 때문인 것 같아요.
0: 아멘.
1: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 제가 네. 분명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0: 네.
1: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0: 아멘.
1: 부모님과 부모님이 포기하시지 않고 또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니까
0: 아멘.
1: 그 아들이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이여랑 우리 귀한 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아들 우리 여랑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0: 아버지.
1: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며 참 많은 의문들과 질문들이 던져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0: 구원에 대한 그 의문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성령님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열왕이 가운데 삶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인생을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기도가 열왕이와 함께하고 있는지 또 우리 열왕이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열왕이 삶 가운데서 반드시 느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열왕이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믿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포기치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 붙들고 있는 그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열왕이가 하나님께로 꼭 돌아올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왕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열왕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문제들과 또 의문들이 생기지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신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우리 열왕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그 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6927님 우리 목사님의 기도대로 귀한 아들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사랑하여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708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요즘 기도가 너무 안 돼서 힘듭니다. 네, 교회에서는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어서 습관처럼 참석하는데 기도 소리도 안 나고 기도가 안 됩니다. 재정 문제가 심각한데 해결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모님 섬기러 친정에 왔습니다. 친정 엄마는 골수암 전 단계, 림프암은 PET-CT에서 거의 확정이고 조직 검사해둔 상태인데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폐암 말기입니다. 네, 주님의 은혜로 81세, 86세 부모님들 가운데 암의 고통과 통증 없이 살아계신 동안 식사 잘 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아, 목사님 이렇게 여러 가지 너무 힘든 일이 많으면 기도도 참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
0: 그럼요.
1: 네.
0: 아, 저도 그런데요.
1: 그렇죠.
0: 아, 네, 목회를 하면서
1: 네.
0: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또 진짜 마음의 힘듦들이 생기면 사실 진짜 기도가 안 나와요.
1: 눌리지요.
0: 네. 네. 근데 제가 이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한 가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1: 네.
0: 그래도 저녁 기도회에 습관처럼이지만 그래도 함께 그 자리에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1: 그렇죠.
0: 힘들고
1: 네.
0: 어렵고 그래서 기도도 안 나오지만 그래도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앉아 계시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그 믿음의 동아줄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1: 네.
0: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
1: 아멘.
0: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1: 주님.
0: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극심한 고통의 문제들을 대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1: 주여.
0: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우리에게 힘겨움이 되어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딸에게 한 줄기 빛을 보여주시옵소서.
1: 아멘.
0: 어둠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에게
1: 주님.
0: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주여.
0: 빛이신 주님을 붙들고 그 어둠 가운데서 나아올 수 있도록
1: 아버지.
0: 하나님 귀한 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어둠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부모님의 건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암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또 그 암 진단을 두고 또 검사를 한 상황입니다.
1: 아버지.
0: 하나님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모든 치료의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육신을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또 고통 없이 아픔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그 고통의 속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인생의 아픔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 아멘.
0: 우리의 어둠의 삶 속에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7087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7087님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다음은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 6241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머니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뇌출혈로 쓰러지고 7년째 누워 계십니다. 목에는 가래 빼는 기계를 하시고 배에는 경관식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목사님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네. 짧게 기도 부탁드릴게요.
0: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6241님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권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7년째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자녀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대로 사랑하는 어머니 권사님이 그 병상에서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들 또 천국을 소망하는 그 마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병상이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고 그 병상이 걱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치유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6241님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광침례교회 이승환 목사님께서 기도로 동역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뜨거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네.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유광침례교회 이성환 목사님, 진행의 포항동일교회 임서미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휴대 전화 010-2085-382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갓피플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화양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에게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에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디오 꿈나무 돌봄 학교에서 독서 선생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한동대 VIC 초중등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환의 기초회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해보셨거나 독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1-4661 포항 안디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교회 전임목사와 장년공동체 전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서류 접수는 9월 13일 주일까지 진행되오니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042-541-3990 한밭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가 포항극동방송에서 개최됩니다. 8월 10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하늘담은교회 남정우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고 먼저 나 하나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사히 여기며 어디서든 진실하고 성실하여 신뢰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나라가 부유하고 강한 무기를 가졌다 해도 국민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경으로 사용하셔서 이 사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널리 퍼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안타까운 일을 보며 원망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나 하나라도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8월 7일 금요일 극동방송 정우 교계 뉴스입니다. 가을의 문턱이라는 입추절기에도 전국적인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이웃에게 시원한 공간과 생수를 나누며 상생을 실천하는 교회들의 노력이 지역사회 도심 속 오아시스가 되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전북 전주 효자동교회는 최근 교회 주차장 옆에 13제곱미터 넓이의 키즈 스테이션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무더위 쉼터로 개방했습니다. 효자동교회는 방학 전까지 인근 우전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 4차례에 걸쳐 아이스크림 400개씩을 전달했습니다. 진영훈 담임 목사는 동네 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30% 이상 비싸더라도 대형마트 대신 동네 편의점을 이용했으며 전도나 교회 홍보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조건 없는 환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1층 로비와 신길동 쉼터를 개방해 매일 100여 명의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에게 시원한 생수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은정 총무 목사는 폭염 속 쉼터가 생명을 살리는 공간이라며 이동 노동자를 향한 교회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광동교회 역시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초록가게 에어컨을 지속 가동하고 냉장고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대로 봉사하며 어르신과 노동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교회 무더위 쉼터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가까운 지역별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봉사단이 최근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현지를 방문해 긴급 구호활동을 펼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한국교회봉사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열흘 일정으로 지진 피해가 극심한 베네수엘라 라과이라주 등을 찾아 이재민 실사를 진행하고 5천만 원 규모의 구호키트와 어린이 간식을 전달했습니다. 김종명 사무총장은 현지 주민들이 무너진 집 앞에 천막을 치고 노숙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가는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교회봉사단은 베네수엘라 침례회 총회 및 현지 NGO와 협약을 맺고 구호 사역을 현지 기독교 리더들에게 위임해 투명한 지원 기반을 마련했으며 남은 구호 물품도 현지 봉사자들을 통해 지속해서 배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름방학 사교육 일정 속에서도 다음 세대의 영적 성장을 위해 시간과 재능을 내어놓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여름 성경학교 현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프량기 교회는 교회 내 필리핀 공동체 아동과 다문화 가정 어린이를 위해 본당을 열대 우림으로 꾸미고 영어 여름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94세 김남춘 장로로부터 중학생까지 전 성도가 준비해 동참한 가운데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106명의 다음 세대가 참여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단법인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합회 청소년 학원 선교회도 열악한 환경에 65개 미자리 교회와 지역 아동센터를 도우려고 여름 성경학교 물품 보내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선교회원들은 손성풍기와 물총 등 현장 물품을 상자에 담아 포장하고 다음 세대가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세상을 떠난 아내를 대신해 두 어린 아들을 홀로 돌보는 남편의 사연이 깊은 안타까움을 자아낸 가운데 사별의 고통을 신학 속으로 조명한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구 동신교회와 부산 옥토교회를 거쳐 현재 부산 석포교회에서 사역 중인 김성용 목사는 지난 2021년 아내를 뇌종양으로 떠나보낸 뒤 겪은 깊은 상실의 과정을 담아 신간 사별 신학을 펴냈습니다. 김 목사는 슬픔을 억지로 참거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감추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울부짖고 아픔을 수용하는 것 자체가 치유와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자는 요배설기와 야곱의 탄식,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조명하며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남겨진 성도에게 신앙의 유산을 깨우고 사명을 재발견하는 동력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별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는 힘은 죽음 너머의 부활과 천국 소망을 붙드는 데서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을 비롯한 우리 지역은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가을에 들어서는 절기 입추인 오늘도 폭염의 기세는 이어질 예정입니다. 포항 현재 기온 32도, 평양 35도입니다.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정인숙입니다. FABC FM.
2: FM 방송은 순수 복음 방송입니다. 다른 방송사들은요 광고를 해요, 광고. 극동 방송은 광고료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도들의 헌신으로 만들어가는 방송이 극동 방송.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송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합니다. 포항 극동 방송의 전파가요, 이 포항, 경주, 영덕, 저 울릉도까지 보이지 않는 데 갑니다. 전달되어지는 그 전파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을 길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3: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만으로 우리는 지금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포항 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님의 말씀처럼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이 심은 그 열매로 북한 땅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귀한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실력을 인정받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모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고백은요, 호서대 설립자이신 고 강석규 박사님의 고백이었는데요. 고 강석규 박사님은 101살에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 더욱 귀하게 선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소망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한 시간 동안 풍성하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건져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속히 건져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정도로 힘든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는 또한 사람들이 비밀이 친 그물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자신의 죽음을 의식한 말입니다. 물론 그는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까지 믿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지금 자신이 원수의 수중에 있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현실을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것으로 말하며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고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모든 일의 배경이 사무엘상 23장이라면 다윗은 앞에서 살핀 시편 54편의 내용을 고백하고 그 이후로 십 사람들까지 가세해서 쫓기는 상황에서 이 내용을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때가 아니더라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앞이 안 보이고 마음의 근심으로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는 일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몸과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겪는 고난이 얼마나 길었으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미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기력이 약해지고 자기 뼈가 쇠하여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쇠하다라는 표현은 그가 부서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눈과 영혼과 몸, 곧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모두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힘이 사라지고 생명이 점차 시들어가는 것을 슬픔과 탄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든든한 아버지를 의지하고 기뻐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영환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한 들판에 잡초만 무성한 버려진 땅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쓸모없는 땅이었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한쪽 귀퉁이를 유심히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잡초가 아니라 언젠가 풍성한 수확을 거둘 비옥한 농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땅의 주인과 마주친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굉장한 땅이네요. 그러자 주인은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주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잡초만 보며 이 땅을 쓸모없는 땅으로 여겼지만 당신은 이 땅의 가능성을 보았소. 당신이라면 이 잡초를 걷어내고 풍성한 열매 맺는 땅으로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 전해드리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로 가야 할까 고민하게 될 때가 참 많은데요. 어떤 길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1: 좁고 협잡하지만은 거기는 천국 가는 길이고, 넓은 길을 택하지 말고 좁은 길을 택해야 그 고생의 길이죠. 그러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영광의 길이 될수 있죠.
0: 아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길 앞에서 고민을 하게 될때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우리가 기억하면서 묵상하며 또 여러 찬양들 띄워드리고자 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승객 여러분은 모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올여름 찬양으로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니 성령의 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0: 2026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걱정도 많고 근심도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2: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해결체예요. 그래서 너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라. 또 찬양하라.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1: 예, 벌써 찬양 여러 곡이 추천된 것 같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또 기도에 관련된 찬양, 찬송에 관련된 찬양들 저희가 꾸려서 함께 듣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과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의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드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드란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너무 좋아요. 선수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 세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해요. 순수 복음만 전하는 그 방송이라서요. 많이 응원하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이래서 제가 작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죄송해요. 그냥 가지 말고 한 잔도 마시면 5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복음 전하는 방송에 방송 선교사 되는 거 부담하지 마시고 모두 다 한구다씩 하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교회를 갖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이 짠합니다.
1: 이러한 전파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도 복음은 세상 곳곳으로 흘러갑니다. 차 한 잔에 5천 원, 복음을 전하는 1분의 방송을 위해서는 만 원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모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전파 선교사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분의 전파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2: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3: 일부 동물들이 동성애를 하니까 인간도 동성애를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아델리 펭귄은 동성애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소아성애, 근친상간, 시체성애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보입니다. 또한 청둥오리나 기린 등 일부 동물에게서도 동성간 성행위와 유사해 보이는 행동이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동물이 하는 행위를 인간이 다 해도 무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동물들이 성적인 정조의 개념 없이 교미를 나누는 경우가 많고 햄스터나 토끼가 자녀를 물어 죽이기도 하고 개는 노상방뇨를 하기도 합니다. 일부 동물들이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해도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동물과 인간은 어쩌면 그런 면에서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죠. 동물이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인간이 해도 된다는 주장, 그것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2: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의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지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2: So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고 광진교회 시흥성전을 섬기고 있는 김종균 집사라고 합니다. 버스 운전하고요. 운전한 지는 거의 한 15년 돼갑니다. 인천에서 강남 왔다 갔다 하는 광역버스 운전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나갈 때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민원을 민원이 안 들어오고 말씀 방해하는 세력들을 없애달라고 선포하고 듣고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꼭 해달라고 기도하고 운행 시작합니다.
3: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극동방송을 버스 안에서 들려주고 계신 김종균 집사님을 오늘 만납니다. 집사님은 극동방송을 처음 어떻게 접하셨을까요?

0: 믿기 전에는 이제 뭐 그런 거 관심이 없어지는데 믿음이 부나서부터 기독교 방송이라고 있잖아요. CBS인가. 그 방송을 들었는데 그 방송 아침에 잠깐 하고 한 7시인가 8시인가부터 이렇게 막 세상 방송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거밖에 안 하나 보고 나 아침에 뭐 설교 잠깐 하고 찬송 잠깐 부르고 만화보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저기 점심 식사 마치고 같은 동료 기사 차를 탔어요. 근데 마침 그분이 믿음이 있으신 분이었나 봐. 근데 점심시간 때인데도 찬송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극동방송이라고 몰라요. 나 이거 맨날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 이제 계속 듣게 됐죠. 저는 이제 운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런 걸 좀 많이 좀 해소시켜준 말씀 듣고 찬양 듣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이 되고 운전하면서 오늘은 또 어떤 기쁨을 주실까 이렇게 기대감이 있죠.
1: 김종균 집사님은 아내를 데려다 주다가 교회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0: 집사람이 교회를 다녔었어요. 교회에 이제 그래서 자꾸 나고 저보고 가자 그러는데 나는 교회 가기 싫다. 아니 사람이 그냥 자기 의지대로 사는 거지 내가 왜 신을 의지하고 사냐. 그런 철학이라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은 나 저기 교회까지만 좀 태워다 주라. 자기 교회 좀 데려다 달라. 그렇게 알아서 교회를 데려다 주는데 나 교회 들어가게 하지는 말라. 집사람 태워다 주고 이제 애들 태워다 주고 그러다 보다가 이제 한 번은 집사람 교회 들어와서 기다리지 말고 좀 앉아있다 가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니다가 시간 남으면 가서 말씀 좀 듣고 뭐 믿음 있어서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집사람 태워다 주면서.
1: 이렇게 우선 예배당으로 들어와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텅 빈 버스 안에 남겨진 성경책을 통해 김종균 집사의 마음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0: 차고 잠바퀴 돌면 이렇게 분실물 같은 거 보려고 한번 돌거든요. 청소도 한번 해주고. 근데 딱 의자에 성경책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왜 버리고 갔어?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하다가 타자에서 갔다 다시 이제 출발을 하면서 근데 자꾸 이게 성경책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왜 성경책이 이거 두고 갔나. 그때 이제 이게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런 딱 느낌이 온 거예요. 이게 나를 부르려고 이 성경책을 여기다 두고 갔구나. 그때부터 이제 나를 택하셔서 부르셨다 이렇게 확신이 들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죠. 내가 지금 산사 보니까 다 은혜였다고. 내가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 인도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1: 김 집사님은 민경설 광진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 한마디를 지금까지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0: 그 설교 주일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잘 하라고 하지 말고 잘 믿어라. 그러면은 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그 말씀 듣고 잘 하는 게 뭔가 지금도 고민이지만 잘 믿는 게 뭔가 그 말씀이 지금도 저는 주일 설교 말씀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잘 믿으려고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1: 전파 선교사로의 마음이 있던 차에 마침 모집 생방송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고3 따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의 씨앗을 심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0: 제가 이제 듣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제가 시간이 이렇게 많지를 않으니까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니까 그 마음은 있었는데 제 큰애가 고3일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우리 학교 애들은 대학교 좀 좋은 데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큰애 이름으로 그때 마침 저기 전파 선교사 모집한다고 특별 방송을 하시더라고. 그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애 기도 제목 좀 올리자 해가지고 처음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서울을 해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1: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지금 전파 선교사로 부르고 계실 수도 있지요. 예수님께서 맡기신 대사명,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전파 선교사, 이 복된 자리에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해드리는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가희야, 준이야, 지금까지 이렇게 아빠, 엄마 말 잘 듣고 착하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라줘서 고맙다. 아빠가 바라는 거는 이렇게 뭐 돈 많이 벌고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그런 것보다도 항상 믿음 버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나보다 좀 낮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리고 항상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을 가진 그 다음 세대가 되기를 아빠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주님 안에서 소망 품고 꿈꾸는 그런 건강한 믿음 가지고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랑한다 얘들아. 장서영 권사님, 가족들 믿음 안에서 이렇게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두 딸들과 그리고 부모님 항상 제 위에 기도하고 교회에도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위에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가정 지혜롭게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랑합니다, 장 권사님.
1: 광역버스 안에서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김종균 집사님께는 기도 제목과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0: 방송을 좀 극동방송을 요즘 계속 틀어놓고 다닙니다. 차에서 운행할 때 거기 좀 불편하시더라도 민원 제기 안 하시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과 이렇게 찬양이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해서 문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이 말씀을 한번 해주고 싶은데, 제가 처음에 방송계 알고 이게 틀고 다니는데 뭣도 모르고 틀고 다니는데 막 방송 꺼달라, 뭐 볼륨 줄여달라 이런 사람들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다툼도 있고 그랬었는데, 어느 분이 내리면서 이렇게 간식 가고 이렇게 메모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또 이렇게 뭐 항의글 써서 이렇게 줬나 해서 봤더니, 형제님 감사합니다. 형제님 때문에 저희 믿음 있는 사람들이 더욱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메모를 주셨더라고. 그래서 그분 주신 메모 듣고 다 열심히 이렇게 방송 틀고 다니는데, 그분께 감사하다고, 좀 어느 분인지 모르시지만 그분께 감사하다고 이 시간을 빌어서 좀 전하고 싶네요.
1: 복소리, 오늘은 이렇게 김종균 집사님을 목소리로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송도교회 김휘동 목사님께서 오직 예수님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특별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안드레도 그 축에 들지 못했습니다. 항상 세 명을

따로 구별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데리고 어느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인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그저 그냥 말씀하지 않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굳이 그것을 알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산이 헬몬산이라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산이 헬몬산이 아니라 다볼산이라 주장합니다. 어느 산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헬몬산이든 다볼산이든 나름의 일리가 있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그냥 높은 산, 높은 산이다. 산 높은 곳에 오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산에서 경험했던 이들의 경험이 소중한 것이기에 그 산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높은 산에서 이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산 아래에서 분명히 함께했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절, 3절 말씀해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눈을 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예수님의 옷에서 빛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도 함께 하시고 엘리야와도 함께 하시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똑똑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이 산 아래 동네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해서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완전히 변한 모습,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초대교회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순교도 당했고 요한 같은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사랑의 선지자로, 사랑의 제자로 일생을 정말 주님 위해서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지켰습니다. 변화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변했습니다. 야고보도 변했습니다. 요한도 변했습니다. 그 광경에 함께했던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나머지 아홉 제자들을 압도해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진짜 가치를 깨닫게 되는, 내가 내가 아니라 아 예수님 안에서 진짜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도 예수님을 만나면 포도주가 됩니다. 물도 예수님을 만나면 포도주가 됩니다. 광풍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잠잠해졌습니다. 파도치는 넘실거리는 그 파도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고요한 잠잠한 바다로 변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영광스러운 진짜 주님의 모습을 목격하고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진짜 내 모습을 찾아서 진짜 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진짜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진짜 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리턴 포드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리더십이라 하는 책.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변화의 정신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포드 박사님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교회는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교회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 우리의 진면목을 발견한 교회 사람들은 모두 다 세상의 변화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내 모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의 위력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시고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을 찾아서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 2절 말씀 앞서서 봉독해 드렸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모습,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모습을 이 세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진면목을 그들은 보게 된 겁니다. 어디에서? 높은 산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까? 왜 높은 산에서 주님께서 변화가 되셨습니까? 아니, 세상에서도, 마을 동네에서도, 오거리, 육거리에서도 충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주님께서는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천국 가깝기 때문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소리가 없는 곳, 세상에 소리가 번잡한 소리가 없는 곳, 세상의 철학, 도덕, 사상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 곳, 세상의 윤리가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곳, 그곳에서 주님과만 함께 할 수 있는 곳, 주님만 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높은 산이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변화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자연인입니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연인들이 거의 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들어가다가 보면 어떤 자연인은요, 세상에 카메라가 비추는데 그 카메라 앞에 PD들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팬티도 입지 않고 훌러덩 다 벗어버리고 산계곡물에 뛰어드는 겁니다. 산계곡물에 뛰어들 하도 민망해서 TV에 나올 때는요, 그 비춰지는 그 모습에 나뭇잎 하나로 다 가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야,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고 누구도 보지도 않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그 시원한 계곡물에 혼자 뛰어들어서 딱,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 모든 병이 다 달아나는 거예요. 먹지 못해도, 뭐 갈비 구워 먹지 못해도, 물레 먹지 못해도, 높은 산 속에서 풀만 뜯어 먹고 그저 그런 음식 먹어도, 김치에 물 말아 먹어도 행복한 겁니다. 세상에 지배가 없는 곳. 만약에요, 그분이 오거리 육거리에서 굴러덩 먹고 그지 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경찰서 유치장에 잡혀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윤리 도덕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높은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죠.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어도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거리 한복판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로마의 병정들이 와서 당장 십자가 사건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사단이 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본론이 있는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제자 중에도 특별히 세 제자를 데리고 세상이 격리된 곳, 세상의 윤리, 철학, 도덕이 다 사라지고 세상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곳에 가서 진짜 예수님의 모습,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때 보면 이렇게 변화산뿐만 아니라 세상에 동떨어진 곳, 세상에 힘과 권력이 지배하지 못하는 동떨어진 곳에서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이심을 구약 성경 말씀에 많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습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기적처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깨닫습니다. 아들을 드릴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모세 호렙산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높은 산에서 모세는 주님의 뒷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너무너무 빛이 나서 그 이후로 모세의 얼굴은 사람들이 수건으로 덮어둘 정도로 이런 빛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높은 산에서 당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높은 산,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세상의 사상, 도덕 이런 것들이 다 내려지고 주님과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높은 산,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로마 천주교 바티칸 궁전에 가면 라파엘, 유명한 화가 라파엘이 그린 성화 변화산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제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윗부분, 아랫부분 나누어져 있습니다. 윗부분은 천국 같습니다. 아랫부분은 지옥 같습니다. 윗부분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공중에 푹 떠서 광채가 나는 화려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 아래는 간질병 걸린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버지 또 예수님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옥신각신하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핏대를 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옥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 같은 세상인데.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어디에 있든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가치,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세상이 범접하지 못할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내 자신이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해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해야 가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진면목, 진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정말 귀하게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세상의 조건, 이 세상보다, 이 세상 어떤 조건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합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4절, 5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는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었지요. 엘리야가 있죠. 모세가 있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

주님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죠.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막 대화하지요.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죠. 세상에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이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에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삽시다. 이대로 삽시다.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달랐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 황홀경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야.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예수님을 보아야지. 그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엘리야와 함께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아야지.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지 상황에 매몰되어 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이 좋았습니다. 이 상황이 떠나기 싫었습니다. 초막을 지어도 여기 살았으면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눈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 해서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나쁜 일이 있다 해서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건강하다 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병들었다 해서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건강해도 주님밖에 없고 병들어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주님, 가난해도 주님입니다. 권력자가 되어도 주님, 권력을 잃어도 주님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도 주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상황 조건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상황을 다 조절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을 갖지 못했어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 부럽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힘겨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날씨가 덥다고 짜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씨, 더운 날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겨울에 너무 춥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추워서 얼어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복된 죽음입니다. 죽어도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 조건 때문에 믿음 팔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여의치 못해도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못해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과 함께해야 승리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가족을 나치 학살에서 모두 다 잃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 알렉산더 모세 와인버그라 하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나는 대량 학살을 모면했다 하는 책을 써서 나치의 만행과 자기의 겪었던 일들을 후대에 전해주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 뽑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러운 것보다 더한 게 수치. 피가 철철 흐르는 거예요. 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묻는 겁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나는 알렉산더 모세 와인버그입니다 했더니만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형님 접니다. 형님 동생 나단입니다. 형 아우가 못 알아볼 정도로 정말 끔찍하게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행진을 하는데 그 동생이 바로 자기 앞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면 바로 총으로 사살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한마디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마지막으로 가스실에 처형당하기 위해서 열차로 이송되어 가는 도중에 연합군이 공격해서 극적으로 석방이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목숨은 구했지만 그 트라우마가 일생을 지배했습니다. 아내와 두 딸의 소식을 몰라서 심히 좌절하다가 마약에 손을 대었습니다. 17년 동안 마약을 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어느 날 죽기 위해서 숲속에 들어갔습니다. 숲속에 들어갔는데 예수 믿는 나무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교회는 나가 주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나가지만 일하지만 마약에 손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밥은 얻어먹으니 밥벌이는 해야 되어서 어느 날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두 번이나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네 등 뒤에 서 있느니라. 뒤를 돌아보니까 아주 키가 크고 눈썹도 검고 번쩍이는 갈색 눈을 가진 분인데 어깨까지 내려오는 흰 머리카락이 막 출렁이고 금박이 된 자색 옷을 입고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나는 너를 나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올 것이다. 와인버그가 눈을 다시 뜨고 당신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분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마약에 손을 대니까 마약이 써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뱉어버리고 다시 또 마약에 손을 대는데 죽을 것 같아서 마약을 다시 손댈 수 없었답니다. 바로 예배당으로 뛰어가서 예수님 당신이지요. 당신이 날 찾아오셨죠. 당신이 날 구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예수님을 만날 그날 이후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는 겁니다. 벼랑 끝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도 정말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내 인생은 끝났다. 내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결국 내 인생에 남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도 많이 모았고 지위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 다 소용없고 쓸모없어지고 사라집니다. 내 인생에 정말로 소중하다고 여겨졌는데

0: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되면 다 쓸모없어집니다. 건강 쓸모없어질 때 있습니다. 물질 쓸모없어질 때 있습니다. 인물요, 너무 이뻐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시들고 쓸데없어집니다. 적당하게 그만만 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예쁜지 그만만 해도 됩니다. 너무 예뻐지려고 하지 마세요. 다 사라집니다. 책을 읽다가 보았습니다. 인생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50세를 기준으로 딱 포개진다는 겁니다. 100세 시대에서 50세를 기준으로. 처음에는요, 2살 때 아이가 똥오줌 가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똥오줌 가린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3살 되면 다 가립니다. 조금 빨리 가렸다는 것밖에 없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겁니다. 3살 때 이가 나면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때 되면 다 납니다. 멀쩡하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면 이 안 나서, 이 32개 안 나가지고요. 너무 빨리 빠져서 문제지. 이 안 나서 아직도 이 안 나신 분 있습니까? 때 되면 다 납니다. 여러분, 아직 안 나도 죽기 전에 다 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 되면 다 나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겁니다. 12살 때 친구들이 있다는 걸 자랑합니다. 18살 때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걸 자랑합니다. 20살 때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다는 걸 자랑합니다. 35살이 되면 돈 많은 걸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돈 많은 걸 자랑하는 것이 몇 살까지 이어지느냐? 50살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50 넘으면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중요하고 돈보다 건강이 더 소중하고 돈보다 명예가 더 소중하고, 50살 전에 돈도 벌어야지. 50살 넘으면 돈 가지고 있지 마시고 돈을 쓰세요. 아멘. 써야 대접받습니다. 50살 넘어갔는데 돈 안 쓰고요, 꽉 있으면 손자도 대접 안 해줘요. 50살까지는 열심히 모으고 50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써야 되는 거예요. 60세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70세가 되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그런데 그 자랑하지 마세요. 좀 있으면 운전대 못 잡습니다. 75살이 되면 친구들이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 그런데 좀만 기다리면 그 친구들 다 떠나고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80세가 되면 이가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 그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조금 있으면 그 이 다 빠지고 임플란트 하든지 틀니 하든지 해야 됩니다. 몇 개 안 남아있습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85살이 되면 똥오줌 가릴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두 살 때 자랑했던 것을 85 되면 똑같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죽기 전엔 다 똥오줌 못 가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보면, 나중에 보면 다 쓸모없는 것들, 소용없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내 곁을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다 버려도 예수님을 남길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송도교회 김휘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244-3060, 054-244-3060번 포항송도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수련회 철이죠. 어제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 딸이 지금 2박 3일 교회 수련회를 떠나 있는 상태인데요. 저도 부모라서 딸이 이 더운 날 거기서 잘 먹고 있을지 잘 또 잘지 궁금한데요. 무엇보다도 딸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저도 지나고 보면요, 학생 때는 친구, 공부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하게 느껴졌는데 지나고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그 원동력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이 깨달음을 우리 아이들이 학창시절에 갖게 된다면 더욱 소중하죠. 저는 요즘 자연스럽게 저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매년 이 뜨거운 여름에 찬양축제인 나라사랑축제 준비를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는 아이들을 볼 때 참 대단하고 대견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요, 아이들이 내가 왜 찬양을 하는지, 내가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외치고 있는지 그것까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기쁘게 오늘도 새끼라를 통해서 찬양하시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내가 매일 기쁘게.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목소리로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8845번님께서 나라사랑 축제 기대하고 기대됩니다 하고 서천에서 남편과 일하면서 듣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자, 매년 이 극동방송이 이 8.15 광복절 맞이해서 나라사랑 축제를 항상 개최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지역을 돌아가면서 개최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이었거든요. 인천 상륙작전 기념으로 했는데 올해는 이제 전남 여수하고 전북 익산에서 이 나라사랑 축제 합니다. 창사 70주년을 맞아서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목요일이죠.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리고 그 다음 날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은 전북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항상 이제 이 전도방송이잖아요. 우리 새끼라가. 또 극동방송 오직 예수 외치면서 영혼구원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70년간을 뛰어왔는데 이 나라사랑축제도 여러분께서 전도 대상자들하고 같이 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막 동요도 부르고 다양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작년 인천 나라사랑축제 때 창원에서 올라오셨다가 이 공연을 보고 예수님 믿고 다시 교회로 갔던 그 영혼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전도 대상자들 모시고 오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료입니다. 무료고요. 여러분께서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되고 현장에서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경기권에서도 이번에 많이 내려가시는데 자 전라남도 지역에서 여수 13일에 여수 진남체육관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전화를 주셔야 돼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여수에 있는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셔서 몇 명 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14일 금요일 자 전북 익산 지역번호 063-854-911번 네, 063-854-0911 이쪽으로 여러분께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여수 밤바다도 보시고 네, 전북 익산 네, 또 옆에 보면 군산도 있고 전주도 있고 휴가를 맞아서 휴가철을 맞아서 이렇게 또 이쪽으로 나라사랑 축제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전도 대상자랑 함께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수에 이번에 이제 이순신 장군 또 익산에서 4.4 만세운동 해가지고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이렇게 외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노래로 풀어주는 그런 나라사랑축제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지금 어린이 합창단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슬땀을 흘리면서 아이들이 많은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지금 많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13일 여수 진남체육관 061-650-3800 그리고 14일 금요일 익산실내체육관 063-854-0911번으로 여러분 많이 신청하셔서 이 전도축제 천국잔치에 많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우리 귀여운 목소리로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의정부에서 0688번님 듣고 계시고 광양에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송 잘 듣고 계신다고 2483번님 멋진 바닷가의 사진까지 찍어 주셨습니다. 우리 어린이 합창단 고생 많아요. 화이팅 하고 9003번님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 찬양 죄에서 자유를 엔프렌즈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샵 1069번으로 여러분 어떤 찬양 우리 함께 올려드릴까요?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앤 프렌즈 죄에서 자유를 예수님 찬양 나 자유 얻었네 메들리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냥 가만히 찬양을 못 듣고 못 부르겠네요. 막 어깨가 들썩들썩 그렇죠? 아마 운전하시는 분도 막 들썩들썩 박수치고 싶지만 참으면서 시원하게 지금 아마 극동방송을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3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청곡 주실 분 사연 주실 분 극동방송 어플로 들어오시면 무료 메시지 회원 가입하셔서 들어올 수 있고 50원의 유료 문자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금요일 자 이 여름 자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으신지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힘들고 지칠 것 같은데 힘찬 찬양으로 이겨낼 것 같습니다. 1487번인 동탄 셀 예배 드리고 오셨다고요. 자 1732번님이 이 찬양을 신청해 주셨네요. 우리 보면은 여름 수련회라고 하고요. 여름 성경학교라고 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름 찬양학교가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예요. 성경학교. 그래서 이 뜨거운 여름에 여름 수련회나 성경학교 때 이 성경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어야 돼요. 보면은 그래서 뭐 보면 모세 얘기도 있고 다윗 얘기도 있고 요셉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 얘기가 있어야죠.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한 나의 사랑하는 책.

자, 우리 대전의 5976번 우리 권사님이시죠? 우리 주바라기 권사님 건강하십니까? 오늘 생신 진심으로 우리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전도 잘하시는 우리 권사님 건강하십시오. 여전도회 찬양대회에서 이 곡으로 1등을 하셨네요. 우리 8329번님 돈으로도 못 가요.

노아의 천국은 마치 찬양 나눴습니다. 3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새끼라 전국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자, 경주도 덥습니다. 그치 뭐 다 덥죠. 지금 남대문 출첵 8236번님 여수에서 예 구역 예배 드리고 우리 9572번님 메시지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나라사랑 축제 우리 어린이 합창단 말씀드렸는데 그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하신 분들이 계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극동방송이 전국에 13개가 있는데 극동방송마다 다 어린이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 합창단 13개 다 모이니까 한 700명 정도 되는데 700명의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뜨거운 여름에 지금 구슬땀을 흘리면서 천국잔치 예 이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13일 여수 예 진남체육관 7시 30분에 있고요. 또 금요일 14일 예, 저녁 7시 30분에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올해는 전라도에서 있습니다. 전라남도 북도에서 있어요. 여수에 있는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여러분 신청하실 분 061-650-3800 이쪽으로 미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익산에 있는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 예, 854-0911 이쪽으로 여러분께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내가 이제 교회를 갔는데 새끼라를 통해서 아니면 극동방송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갔는데 아 교회 간 얘기 계약한 얘기를 내가 말씀을 못 드렸다 하시는 분 샵 1069번으로 드디어 교회 갔습니다. 이거 한번 알려주십시오. 제가 방학을 끝냈어요. 이렇게 꼭 좀 알려주시고 자, 이 여름 예전에 내가 수련회도 가고 여름 성경학교도 갔는데 지금은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채 이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 하는 분 계시면 이 방송 듣고 있는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프로그램에서 그분 신앙의 방학생이라고 하는데 방학이라고 한번 문자 한번 주십시오. 선물도 드리고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샵 1069 문자로 아니면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교회를

쉬고 있다. 하나님과 잠깐 멀어져 있다. 방학 무교. 네, 지금 남겨주시면은 제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들고 갈게요. 조화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정자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송 함께 나눴습니다. 차가 엄청 막히지만요 찬양 들으면서 즐겁게 가신다고 9335번님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수원 41도 덥지만 새끼라 들으면서 시원하게 퇴근합니다. 6718번님도 오셨어요. 너무 덥고 지치는데 신나는 찬양에 힘이 납니다. 우리나라 귀한 보배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찬양단 정말 잘합니다 하고 어플로 8235번님 듣고 계시면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자, 3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본인이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지금 듣고 있다. 아, 찔린다 하시는 분 방학, 무교, 방학이 많겠죠? 샵 1069 문자나 어플 메시지로 한번 방학이라고 두 글자 아니면 몇 년 방학 이렇게 한번 보내주십시오. 찬양 나가는 중에 4017번님이 언니가 방학이래요. 언니가. 그래가지고 언니 전화번호하고 성함을 지금 문자로 막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언니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데 일단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언니가 전화를 받을 수 있을지. 신호가 갑니다. 언니는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는데. 아,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 신호는 갑니다. 우리

0: 이 박영숙.
1: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0: 자, 일반 전화로 가기 때문에 안 받을 수도 있겠죠. 한 번만 더 도전을 한번 해봅니다. 5623. 자, 우리 언니에게 동생의 요청으로 지금 전화합니다. 신호는 가는데
1: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
0: 우리 전화를 안 받네요, 언니. 아, 동생이신가요? 동생분이죠? 네. 전화를 네. 안 받네요. 다음에는 한번 얘기해놓고 생방송 네. 중에 한 문자 한번 주세요.
2: 네, 그럴게요.
0: 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자, 자 그러면 자 방학이라고 지금 문자를 준 분이 있거든요. 본인이 방학인가요? 본인이 방학이겠죠?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 8633번님 갑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3: 누가 네.
0: 운전 중 아니시죠? 운전 중 아니에요?
3: 아니에요. 집이에요.
0: 집이에요? 혼자 네. 있습니까? 혼자?
3: 딸하고 있어요.
0: 딸하고 있어요?
3: 네.
0: 본인이 방학 맞습니까?
3: 네.
0: 어, 몇 년 방학이에요?
3: 2년 정도 됐어요.
0: 2년 정도?
3: 네.
0: 딸은요? 딸도 방학입니까?
3: 딸은 잘 다녀요.
0: 딸은 잘 다녀요?
3: 네.
0: 저하고 첫 번째 통화인가요?
3: 네.
0: 그렇죠?
3: 네, 처음이에요.
0: 처음이에요. 왠지 목소리를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예. 어느 지역이세요?
3: 남양주시에요.
0: 남양주.
3: 네, 경기도 남양주시.
0: 남양주. 아까 2년 방학? 1년 방학이요?
3: 2년이요.
0: 2년 방학. 예. 예.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3: 오래됐어요. 10년 넘어요.
0: 10년 넘었어요?
3: 네.
0: 10년 넘었는데 잘 듣고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교회는 2년 정도 방학을 했군요.
3: 네네.
0: 오늘 이렇게 용기 내서 방학이라고 문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3: 네.
0: 아마 2년 정도 들으셨으면 이 새끼라도 계속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시간대.
3: 새끼를 들었어요.
0: 그렇죠.
3: 제가 그때 와서 하루 종일 들었어요.
0: 하루 종일 들었나요?
3: 네.
0: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8633번님 마음은 여시고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네요. 방학이라고 오늘 처음 보내셨나요?
3: 네.
0: 자, 이렇게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선물.
3: 네, 네.
0: 혹시 기억나는 선물 있으세요? 원하는 선물? 응?
3: 커피요.
0: 커피. 아, 알겠습니다. 요즘 더운 날이어서 그런지 커피 선택하는 분들이 참 많네요. 자, 우리 네. 8633번님. 어떤 이유로 2년 동안 지금 방학을 맡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3: 네.
0: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3: 네.
0: 응?
3: 네.
0: 이번 주부터 원래 다녔던 교회를 가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가 네. 남양주의 교회를 소개시켜드려도 좋고
3: 네.
0: 이번 주부터 다시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방송도 계속 듣고
3: 네.
0: 어떻게 교회 가게 되면 혼자 가시나요?
3: 예? 저 남편하고 딸하고요.
0: 남편하고 딸하고는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3: 네.
0: 아, 그래요. 그러면은 남편하고 딸하고 남편 딸도 계속 엄마와 아내 위해서 계속 기도했을 것 같은데 이번 네. 주부터 꼭 돌아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 따라서 한번 네. 결단의 기도 한번 할까요?
3: 네.
0: 좋으신 하나님.
3: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3: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3: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자, 우리 8633번이 이번 주부터 꼭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혹시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이 있을까요?
1: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0: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1: 네.
0: 이 찬양을 왜 좋아하세요? 어떤 이유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 제가 옛날에 기도원 갔었는데.
0: 예.
1: 제가 좀 힘들었거든요.
0: 예, 예.
1: 근데 거기 사회자 목사님이 주의 음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에 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0: 예, 예. 오늘 이 전화 연결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꼭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셔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양 보내면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1: 네.

0: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나가는 중에 제가 지금 전화를 했는데 방금 막 끊어졌거든요. 자, 제가 한번
1: 전화가 왔는데
0: 아유 받았다가 끊어지네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대전에 계신
2: 통화 중이어서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
0: 서로 전화하고 있군요. 서로
2: 소리 후 통...
0: 3373번인 제가 전화할게요. 제가 지금 극동 방송에서 전화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전화할게요. 계속 전화를 안 받으시다가 찬양 끝날 때쯤에 전화가 딱 됐는데 자, 우리 3373번님
1: 고객님
0: 전화가 안 되네요. 자, 잠깐만요. 한번 여보세요?
1: 여보세요? 네, 피디님.
0: 예, 예. 3373번님 맞죠?
1: 네네.
0: 아유, 제가 지금 이제 막 이제 안 되겠다 했는데 또 전화를 주셨구나. 서로 지금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0: 예, 라디오를 같이 켜놨더니.
1: 예.
0: 그래서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 예. 아니 제가 사연 보고
0: 아, 예, 예.
1: 이게 보니까 작년에 9월 정도에
0: 예.
1: 지금 우리 전화 받고 계신 분이 김동희님 맞죠?
0: 네, 네, 네.
1: 김동희님이 그때 노난현님을
0: 예, 예.
1: 전도 요청했었어요.
0: 네, 네, 네.
1: 요양병원 그 동료.
0: 예, 예.
1: 지금 이 문자에 지금 내용이 바로 노난영님 얘기인가요?
0: 아, 그게 아니고요.
1: 예.
0: 우리 병원에 그냥 계신 어르신인데.
1: 예.
0: 예. 많이 안 좋으셔서.
1: 예.
0: 자기 형수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오셔서.
1: 예.
0: 며칠 전에 이제 병상 세례를 받으셨어요.
1: 예.
0: 근데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아서.
1: 아.
0: 계속 제가 라디오를 틀어주거든요.
1: 예, 예.
0: 틀어줬더니 지금 라디오를 틀어주면은.
1: 예.
0: 눈을 번쩍 뜨고 지금 이렇게 듣고 계시네. 그래서 많이 아파서. 그냥 뭐 좋은 찬양 있으면 한번. 노래만 나오면은 말씀할 때보다도.
1: 네네.
0: 노래가 나오면은 눈을 번쩍 뜨고 듣고 계셔요.
1: 그랬군요. 저는 혹시 네. 김동혜 님이 그때 전도 요청했던 노난영 님인 네. 줄 알고. 노난영 님은 지금 어떻게, 어떠신가요?
0: 교회 어디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제가 다니는 데 아니고
1: 예.
0: 다니는 데 가까운데 친구분이 다니는 데 같이 다니나 봐요.
1: 그러면 방송 끝나고 하면 노난영님께 한번 전화 한번 드려야겠네요.
0: 아 그러세요?
1: 네, 같이 대전에 계신 분 아니신가요?
0: 예, 대전에 있는데 이제
1: 같은 직장 있다가, 같은 직장은 네. 아니에요?
0: 네, 같이 있다가 이제 그만두고 다른 데 요양원으로 옮겨갔어요.
1: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병상 세례 받으신 분은 네. 원래 네. 예수님 안 믿다가 최근에 네, 세례 받고
0: 최근에 네.
1: 그렇구나.
0: 형수님이 네. 다니시고
1: 네네.
0: 또 제수 씨가 다니시고
1: 예, 예.
0: 자녀들이 다니고 하는데
1: 그렇군요.
0: 본인은 이제
1: 거의 임종 전에 지금
0: 네네.
1: 임종 전에 지금 이 극동 방송을 네. 듣고 있으면서
0: 네.
1: 제 목소리가
0: 네.
1: 나오면 눈이 번쩍 뜨신다고.
0: 네. 지금 들리시죠?
1: 라디오를 그래, 지금 듣고 계시겠네요.
0: 여기 이제 머리맡에다 예. 이렇게 틀어놨거든요.
1: 아.
0: 우리 직원들이 교회 다니시는 우리 팀장님 교회를 또 신실하신 분이신 줄 알아서
1: 예.
0: 팀장님 오셔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1: 그렇군요. 어머님이신가요? 아버님이신가요? 남성분이세요? 여성분?
0: 예, 할아버지세요.
1: 할아버지?
0: 네네.
1: 자, 우리 할아버지 아버님 며칠 예. 전에 병상 세례 받으셨다고
0: 네네.
1: 하는데 지금 듣고 계실 거 아니에요?
0: 예, 그렇죠? 눈 뜨고 듣고 계세요.
1: 아, 눈 뜨고 듣고 계세요.
0: 네네.
1: 예수님 예 믿기로 결심하신 거 너무 잘하셨고요.
0: 네, 맞아요.
1: 우리 아버님
0: 아시는 것 같아요.
1: 제가 지금 아버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아버님 네네네. 들으시라고.
0: 네, 제가 라디오 예. 바짝 예. 들려드릴게요. 네,
1: 좀 네.
0: 기회 내드릴게요.
1: 예, 네. 아버님 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정말 믿은 거 정말 잘하셨어요.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요. 하늘나라에서 우리 보자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 방송 또 들어주시고 기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 3373번님의 요청으로 제가 이렇게 마지막 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송 보내주면서 눈물 흘리세요.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 아버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네 우리 천국에서 봐요. 저 높은 곳에서 봐요.

자, 우리 대전에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요양병원에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찬양으로 제 목소리로 눈이 번쩍번쩍 하신다고요. 또 이 같이 서로 나누면서 눈물 글썽글썽 눈물 흘리셨다고 했는데, 그래요 아버님, 우리 저 천국 저 높은 곳에서 만나자고요. 여러분 복된 주말, 덥다고 또 예배 방학하면 안 됩니다. 예배 잘 드리시고 또 월요일에 뵙자고요. 조연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 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포항지부에서 아버지학교 58기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포항 양학교회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50명을 모집 중이니 많은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휴대전화 010-2085-382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갓피플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화양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에게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에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디오 꿈나무 돌봄 학교에서 독서 선생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한동대 VIC 초중등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환의 기초회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해보셨거나 독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1-4661 포항 안디옥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교회 전임 목사와 장년 공동체 전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서류 접수는 9월 13일 주일까지 진행되오니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042-541-3990 한밭제일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가 포항극동방송에서 개최됩니다. 8월 10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원하는 쉼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행의 여유나 잠시의 고요함일까요? 영혼 깊은 곳에서 멈추지 않는 평강, 그 참된 안식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다시 붙들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쉼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단절된 길을 다시 잇는 복음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정죄가 아닌 은혜의 초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새로운 평강의 관계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은 관계의 회복이고 통치의 평화이며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영원한 안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요 인생의 완전한 복이시며 완전한 평안과 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 안에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주안에 있는 나에게 월드비전 어린이 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159번 보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코랄 전주곡 비킹그루 올라프손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159번 보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코랄 전주곡을 비킹그루 올라프손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교향곡 2번 3악장 스케르초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총 9곡 중에 3번부터 이제 고전시대와 낭만시대가 바뀌어지는 전환점이 된다라고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전환점이 될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한 작품이 오늘 함께 하실 베토벤의 교향곡 2번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단초는 삼악장에 대한 편성인데요. 기존의 고전시대의 삼악장은 미뉴엣 악장으로 하이든이 고정시켜서 고전시대의 양식으로 만들었었죠. 하지만 기존의 미뉴엣을 대신해서 삼악장의 스케르초를 사용해서 조금 더 역동적이고 조금 더 유머스러운 분위기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 기여한 것이 베토벤의 중요한 교향곡의 역사 가운데 특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연주로 이 작품을 함께 하겠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을 피아노 트리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편곡해서

곡이지만 조금 더 신뢰학적인 음향을 구현한 그런 음원을 함께 하시겠는데요. 베토벤의 교향곡 2번 3악장 스케르초, 레오디나 스카바코스의 바이올린 연주, 엠마누엘 엑스의 피아노 연주, 요요마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2번의 사막장 스케르초 피아노 트리오 버전으로 편곡된 작품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뮤지컬 넘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뮤지컬 작곡가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팬텀 오브 디 오페라. 이 작품에 나오는 넘버들을 모아서 심포니 수익으로 편곡된 작품 함께 하시겠습니다.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팬텀 오브 디 오페라의 넘버들을 모아 편곡된 작품 심포니 스위트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출신의 오페라 부파의 아주 대표적인 작곡가 로시니의 작품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시니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오페라 작품들이 떠오르지만 오늘은 이 로시니가 만든 특별한 기악 작품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스트링 소나타 1번 G메이저의 1악장 함께 하시겠는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오페라단 시카고에 있는 리릭 오브 시카고 스트링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로시니의 스트링 소나타 1번의 1악장에 이어서 함께 하신 찬송, 바리톤 고성현의 음성으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출신의 CCM 아티스트인 스티브 그린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Glory of the Lord, 이 찬양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이 시간에는 포항 푸른숲교회 김선인 목사님께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N신앙에서 D신앙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신앙의 삶을 살면은 우리가 어느덧 연륜이 되어지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고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의 어떤 부분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많은 성도들 중에 신앙의 삶 속에서 어떤 성경 구절이 좋냐 이렇게 물을 때는 특별히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내용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성읍에도 복을 받고 덜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정말로 이 복 이렇게도 복을 받고 저렇게도 복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가정 안에도 복을 받고 나가서 일터에서도 복을 받고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말씀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특별히 3절부터 그리고 14절까지는 읽지만 1절과 2절을 생략하고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하는 이 장면은 마치 우리 모두가 좋은 차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시동도 걸었습니다. 차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동은 켜고서 쉽게 말하면 정차 모드에만 갖다 놓을 뿐이지 야 내가 차를 타고 들로산으로 가면은 멋진 장면이 올 거고 정말로 그 힐링이 되어질 것이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되어질 것이고 상상만 할 뿐이지 N모드에서 드라이버 주행 모드로 놓지 않는 상상만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 정차 모드에서 주행 모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운전법을 배우면은 모두가 차를 탄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설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기대하는 기대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정차 모드에만 있을 뿐 정말로 자기 자신이 이 드라이버 모드를 놓고 달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가 운전하고 나가고 드라이버하고 실제 삶 속에 나갈 때 이 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말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가 생신을 맞이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이 축가를 하기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정말로 축하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들을 세계가 존경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 대통령으로 만드셨습니까? 어머니의 대답은 너무나도 아주 단순했습니다.

비결 없습니다. 비결 있다면 저는 이 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다른 것도 없고 제가 부족해서 오로지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시시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만히 보면은 내 자녀가 조지 워싱턴처럼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세상을 대빡 터지는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시고 쉽게 말하면 그냥 상상만 하고 그 복만 복에 대하여 열거만 할 뿐이지 내 자녀에게 말씀을 상가 너희들은 듣고 그리고 내 자녀가 이 땅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녀에게 내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가르칩니까? 아닙니까? 이와 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복을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나아가지만 정말로 정작 내가 이 말씀대로 주일 성수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십일절을 하고 말씀대로 봉사하고 말씀대로 헌신하고 말씀대로 얼마나 내 자신이 살아가고 내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치면서 이것을 신앙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겠는데 너희들이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나갔을 때도 복을 받고 너희의 자녀가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만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을 삼가 듣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 축복의 장소지만 그 장소는 이와 같이 축복의 장소 이전에 거칠고 험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그와 같은 일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거대한 여리고성이 우리 안에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했지만 마치 나가보면 거대한 여리고가 우리와 같이 한 발짝도 우리를 하여금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와 같은 난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의 속담 중에서 유명한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죠.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간단하게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늘의 보고가 열리는 그 축복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왜 귀를 두 개 주셨고 입은 하나만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귀가 왜 두 개 주셨고 입은 하나 주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보고 유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지혜는 진짜 복은 이와 같이 잘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의 상에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 1,000번째의 예물을 이와 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부귀영화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앞에 모든 정적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세상에도 말을 잘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복은 잘 들을 수 있도록 삼가 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여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는 부와 귀와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겠죠. 아이고 목사님. 저는 듣는 데는 정말로 도사입니다. 뭐 듣는 데는 저는 이와 같이 저만큼 잘 듣는 사람 없습니다. 저 신앙의 짬밥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렇게 이렇게 듣고 저기서도 듣고 일주일에 수도 없이 듣는데 왜 하늘의 보고가 창고가 복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음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진짜 듣는 것은 어떤 것이 진짜 듣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말했습니다. 삼가 듣고라는 것은 듣고 또 듣고 그냥 들어 지나가는 들음이 아니라 이 들음은 꼭꼭 씹어서 삼가, 정말로 귀를 기울여 들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삼가 듣고를 어떻게 우리가 이 말을 해야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요, 삼가 듣는 것은 여러분이 어느 날 몸이 시원찮아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진료하는 의사가 가만히 보더니 이거 한 번 더 검사해 봐야 되겠는데요 하고서 갑자기 이와 같이 검사를 이렇게 종용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모든 검사를 이렇게 다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말합니다. 고개를 까득 지면서 이제까지 그 검사지를 가지고서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 병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약을 꼭 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이런 운동은 꼭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담배는 꼭 끊으셔야 합니다. 내일부터 식단도 뭘 좋아합니까? 식단도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심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는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의사의 말이 좀 시원찮고 의사의 말이 좀 거칠어도 그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듣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환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사의 입술 마디 한마디 한 단어마다 이와 같이 들으면 메모를 하면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어떤 약이라고요? 어떻게 하라? 어떤 음식 종류를 먹으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놓칠 세라 처방대로 이와 같이 그것을 또 기억하고 또 듣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내 생명이 걸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탈북 여성 군인의 이야기를 이와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11명의 여성 군인이 탈북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탈북한 것이 아니라 탈북하여 중국에 가서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군을 탈북해버린, 그냥 아주 뭐 탈영해버린 것이죠. 그리고서 중국에 건너가 한 3개월 살다가 들어갈 것을 이와 같이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여성의 몸무게가 38kg가 나왔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을 건너서 가봤더니 불이 켜진 집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딱 11명이 들어갔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들이 막 따뜻하게 환대를 하고 먹을 것을 주고 한복을 시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우 잘 왔다고, 얼마나 배가 고프냐고, 내가 취직시켜주겠다고. 그리고서 한 사람 한 사람 취직을 시켜 다 보냅니다. 근데 자기는 몸무게가 38kg밖에 안 나가니까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답니다. 너무 미안해서 저 취직 빨리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정말로 좋은데 취직시켜주겠다고. 그리고서 다시금 옷을 주기에 옷을 입고 이와 같이 어느 장소를 가서 취직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인신매매를 당했다는 겁니다. 아, 정말로 처음 보는, 정말로 이제는 빠져나갈 수도 없고, 이와 같이 중국 사람의 얼굴을 쳐다봤더니, 신랑이라고 얼굴을 쳐다봤더니 처음 보는 그 얼굴, 그 마음속에서 얼마나 눈물이 흐르고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날들이 이렇게 억울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 이런 천벌을 받는가, 절망감과 수치심으로 맞아 그 결혼식 자리에 자기도 의도가 아닌 그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 막 눈에 눈물이 흐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랑을 다 한번 이렇게 겸눈으로 쳐다보는데 딱 봤더니 상이 차려 있는데 그 상에 뭐가 있는고 하니 노란 바나나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쳐다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속으로, 야, 우리 북한에서는 상을 잘 차리면은 가짜 바나나가 많은데 이거는 진짠가 가짠가 싶어서 한번 만져봤답니다. 아, 근데 그 진짜 바나나인 거예요.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이 바나나와 과일들이 가득 있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짓누르던 인신매매의 공포와 수치심이 온데간게 없이, 야, 바나나구나, 이 과일이구나, 여기 고기가 있구나. 여러분, 그녀의 감정이 교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인신매매로 팔려왔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팔려온 비극 앞에, 먹는 본능 앞에 공포가 다 잊어버리고 대체 내가 인간일까? 인간은 뭘까? 이 고백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하나님 없는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본능에 취약한 존재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분이 여차여사 해서 여차여차해서 나중에는 돌아갈 수도 없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 이 전라도 강진에 이렇게 지금 정착하고 있는데 전복사업으로 1년에 연매출을 30억을 올리는 CEO가 되었,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우리는 늘 듣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지켜라. 우리는 수도 없이 부모의 말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삼가 듣는다는 말씀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집중해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없이 모든 것이 한순간 다 무너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고상한 인생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성적인 인생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자존심을 내세울 만한 인생일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 앞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는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 말씀의 기준이 없고 붙잡아야 할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고민할 뿐이지 한순간 무너지는 것이 바로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나나 앞에 이성과 영성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약한 존재.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일이 찾아올까요? 성도들을 흔드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은 더 교활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술을 들으면서 잠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배워서 때로는 선생님이 되고 교장 선생님이 되고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된 사람이 저 조금 물질 앞에 저렇게 이와 같이 거짓말을 시키고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게 진짜일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배웠다고 고상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이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우리가 생활 이상의 윤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의 바나나 앞에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비극적인 현실 속에 세상이 주는 달콤한 이 모든 것에 저나 여러분은 한순간 모든 것들이 어려울 때는 그 앞에 다 무릎 꿇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이 매일 상시로 삼가 그것을 이와 같이 듣지 않는 자에게는 우리의 가치관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상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하려도 나는 말씀 위에 산다, 말씀 따라 산다, 말씀으로서 내가 이 땅에 세워진다, 이 말씀을 붙잡고 상가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의 왕 무디 선생님, 무디 목사님은 무기력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명언을 던집니다. 모든 세상의 성경은 염소 가죽이나 양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구두 가죽으로 재본되어져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성경책 표지를 나는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 질기네, 나는 양 가죽이라서 보돌보돌하네, 말씀을 가지고 희와 같이 자랑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가는 곳마다 구두 가죽처럼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이 적용되고 가는 곳마다 행하고 가는 곳마다 지킬 수 있는 구두 가죽이 되어야 그 말씀이 이와 같이 진짜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차를 탔다는 것만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와 같이 우리 앞에 모든 세상의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N 모드에서 드라이버 모드로 옮겨서 높은 곳이든지 낮은 곳이든지 좁은 길이든지 거친 들인 것이 이와 같이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 좋은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말씀 가지고 세상 한번 살아보면 얼마나 피곤하고 손해보고 힘든 줄 모른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는 책상에 앉아있지만 영어 공부가 특별히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애와도 애와도 또 잊어버리고, 단어도 잊어버리고, 공식도 잊어버리고, 어디에 문법을 정해야 할지 잃어버리고, 머리는 알겠는데 입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얘야, 공부도 중요하지만 교회 가서 그래도 공부 주의를

그곳에 가고 보니 이 현지 아이들을, 이 아이가 현지 아이들을 섬기며 봉사의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친구도 사귀게 되었어요. 그 현실을 보게 되었어요. 야,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여기에 사는 아이는 참 힘들게 사는구나. 그리고서 자기가 봉사할 때 보람도 느끼고 이 아이들과 이와 같이 말을 주고받는데 그래도 배웠던 영어 단어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서로 손을 꼭 잡고 내년에도 오겠다고 말했어요. 그때는 우리 좋은 대화를 하자. 그때는 많은 말을 하자. 그 마음에 아이고 내가 영어를 좀 더 공부했으면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화는 통하기는 통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서 이 아이가 귀국하여서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 영어 공부는 한 단어 외울 때마다 요거는 요럴 때 써먹어야지, 요럴 때 요렇게 사용해야지, 그때부터 공부는 영어 공부가 아니고 영어 놀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서희와 같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가진 이 영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말로 앞으로 1년 후에 내가 멋진 영어로 대화할 것인가, 편지도 쓰고 이와 같이 기대를 가지고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가 괴로운 감옥입니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선교지에서 만난 아이들과 다시 소통의 날을 꿈꾸며 하루하루가 즐거운 날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자체는 어렵지만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꾸어 놓으면 그 모든 것이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오늘도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구나, 오늘도 일할 수 있는 이틀을 허락해 주셨구나, 모든 것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했더니 모든 것들이 더 윤택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은 마치 기어를 중립에 가만히 둔 채 엑셀레이터를 무섭게 밟아대는 자동차도 같습니다. 한번 오늘 당장 시험해 보십시오. 시동을 걸고 N 모드에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아보십시오. 소리만 이와 같이 요란할 뿐이고 연기만 날 뿐이고 기름만 이와 같이 달걸 뿐이고 사정없이 여러분 이 기름은 막 줄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한다고 이와 같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내 삶 속에 드라이버 기어를 넣지 않고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는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멘입니다. 보기 전에 엔진 소리는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주행으로 넣고 진짜 한번 주행해 보십시오. 손과 발을 움직이는 기회를 넣지 않으니 단 한 걸음도 나가지를 못하지요. 종교적인 공회전만 반복할 뿐입니다. 그리고서 이와 같이 눈이 맵다고 말합니다. 기름이 딸겠다고 말합니다. 지쳤다고 말합니다. 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지치고 힘이 듭니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소모적입니까? 그것은 드라이브 모드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독일의 디트로이트 보네퍼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서적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순종의 관계는 단 한 문장,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이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둘은 절대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순종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래에서 잘 듣고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위치를 철저히 상대방의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내 자존심이, 내 의가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래에 듣고 따른다는 건 맞는데 맨날 밑에 아멘 아멘 하면 마치 바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내 목소리가 거칠고 내 목소리가 왜 커집니까? 역설적으로 내 안에 열등감과 부족함이 많을수록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이와 같이 감정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가 아니라 삶을 통하여 이와 같이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3절부터 14절에 복에 대한 내용을 쭉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 복을 살펴보면서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이 쓰리 올이라고 첫째는 무엇인가 봤더니 첫째는 장소에 대한 축복입니다. 성읍에 있어도 복을 받고, 덜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장소에가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는 all thing, 내가 어떤 것이든지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잡든지 내 자녀에게

0: 내 집에도 복을 주고 내 소산에도 복을 주고 내 떡반죽에도 복을 주고 내 그릇에도 복을 주고 내 창고에도 복을 주고 그리고 또 올타임 언제든지 복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원수에게도 이와 같이 원수와 싸울 때도 승리를 주고 이와 같이 내가 어디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구워주는 인생이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뭐라고요? 순종은 그 발 앞에서 모든 것을 듣고 따르고 지키는 것이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순종을 아주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있죠. 여러분 하늘에서 이와 같이 패러글라이딩과 같은 이와 같이 그것을 펴고서 딱 앞에 교관 앞에 뒤에 교관이 딱 뒤에 있으면 그 앞에서 내가 이 글라이더 같은 타는 이 탠덤 스카이 다이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보자는 혼자 낙하산을 멜 수가 없죠. 노련한 교관의 가슴에 온몸을 단단히 묶게 됩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면 초보자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관보다 먼저 발을 내딛는다든지 공중에 제멋대로 팔다리를 부둥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관의 몸에 내 몸을 완전히 맡기고 교관 아래 찰싹 들어붙어 있기만 하면은 안전하게 대지를 밟을 수가 있고 그 하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4절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이 소리는 이와 같이 나를 살릴 것 같고 나에게 물질을 줄 것 같고 나에게 좋은 자리를 줄 것 같고 우리는 그 길을 가지고서 이와 같이 소리를 따라가다가 때로는 낙담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그 많은 소리 중에도 그 소리도 들어야겠지만 진짜 우리가 중심에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셔야 합니까? 삼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가 듣는 것은 어떻게 듣는 것입니까? 또 듣고 씻고 듣고 이와 같이 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중심을 두고 이와 같이 그 듣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으며 듣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다시금 그 말씀을 내가 충분히 알았으면은 이제는 내 인생의 N 이와 같이 모드에서 D 모드로 이와 같이 변화시켜서 내가 이와 같이 엑스레이드를 밟아야 합니다. 그친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오픈 이와 같이 오르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복을 주고 저곳에서도 복을 주고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하여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남은 여정의 삶 이 세상의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오로지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푸른숲교회 김선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푸른숲교회 지역번호 054-293-181번 293-018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 말씀.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15장을 읽어보면 압살롬은 오랜 시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고 마침내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다윗은 왕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으며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갔지요. 왕이었지만 왕궁을 떠나야 했고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둔 용사였지만 눈물을 삼켜야 했으며 무엇보다 아버지였지만 사랑하는 아들에게 버림받는 깊은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상처는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이런 순간을 만납니다.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기도에도 답이 보이지 않으며 사람들의 말이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조용히 묻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실까? 다윗 역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다윗이 문제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신이다. 아멘. 오늘 첫 곡, 오지은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그리고 내 진정 사모하는 안산 시립합창단의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무더위를 날려버릴 서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나유창이 노래하고요. 주 음성 외에는 김성범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기던 다윗의 입술에 아름다운 고백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군대를 가진 왕이 아닙니다. 왕궁도 없습니다. 권력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해 말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도구이지요. 다윗을 지켜줄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방패이셨습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사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왕관도 빼앗겼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존귀함이셨고 그의 삶의 이유가 되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대흥교회 심강렬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참된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의 일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나쁜 교회, 촛대를 옮김당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들은 칭찬이 얼마나 큰지, 대단한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일곱 별 곧 일곱 사자를 붙잡고 계시고 일곱 금첩대 곧 일곱 교회

파이를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세세하게 에베소 교회를 감찰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오는 행위는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만 있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전부를 행하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노력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함이 정말로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그냥 대충 하는 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가림만 하여 하는 척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행동했는지 수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열심히 행하는 실천이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말씀대로 행하고 살았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땀 흘리는 실천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교회이지요. 열정과 집념과 그리고 진심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포항 대흥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소하자라고 얘기하면 그냥 쓰레기 몇개 이렇게 줍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청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할거더 없는지 고민해보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전도하자라고 하면 전도지 하나 전달하고 전화 한통 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모이자. 그러면 나 혼자만 모이는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온나? 다 나온나? 이렇게 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이 땀을 흘리는 실천, 한두 번 해보고 멈추는 교회가 아니라 인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고 참으면서 열심히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시작만 거창하고 끝은 허지부지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에베소 교회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기분에 따라 시작하고 기분에 따라 멈추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편할 때는 열심히 하고 힘들 때는 멈추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방해나 박해나 유혹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며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의 인내에 대하여서 또다시 한번 얘기하지요. 참음이 있고 견딤이 여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게으름도 없습니다. 정말로 멋진 교회이지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대단한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하여서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서 이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실천했고 수고했고 인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자기의 꿈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투 선수 마이클 타이슨이라고 아시나요? 영상에 보면은 이 챔피언이 되려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저녁 9시가 될 때까지 운동하고 연습하고 분석하고 먹고 자고 몸을 만들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타이슨보다 요즘에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살인적인 그 스케줄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연습하고 연습합니다. 거기에 다이어트까지 이렇게 합니다. 게으르지도 않고 인내하고 자신의 꿈을 위하여서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자신의 꿈이고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이고 자신의 부를 위한 것이지요. 자신의 야망입니다. 교회에서도 인내로서 실천하는데 이렇게 나를 위하여서, 나의 명예를 위하여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인간적인 야망, 욕심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견뎠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도장을 딱 찍어주십니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혹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주신 말씀을 실천해 가며 살았습니다. 큰 칭찬을 받아 마땅한 교회이지요. 성도님들, 이러한 큰 열심과 땀과 인내, 그걸로 실천하는 교회는 보통은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함이라는 것에 이렇게 중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른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와 반대로 바른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는 행동하는 일에 힘을 내지 않는 경우가 또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큰 열심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는데 실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말씀을 기초하여 모든 힘을 내었습니다. 2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자칭 사도라고 했지만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했고 그들의 거짓됨을 교회가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합니다. 니골라당은 구약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와 행음으로 교회를 망하게 하려는 무리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신앙생활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향락에 동참해라라고 격려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 자칭 사도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 그리고 니골라 당의 같은 부류를 곧 이단들의 가르침을 시험하고 폭로한 교회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낸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거짓 교리를 분별하거나 드러낼 수 있는 교회는 바른 말씀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또 바른 설교를 분별할 줄 아는 이들이지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대단한 교회입니다. 바른 말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악한 가르침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입만 강한 교회가 아니라 아는 것을, 들은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실천하는 참된 교회였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손발로 열심히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의 어떠한 모습이 들어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바른 말씀을 가르침으로 우리 교회도 단단해져야 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아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지요. 자주 얘기하는데 우리 포항대흥교회는 말씀에 대하여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1등입니다. 1등. 전 세계에서 1등일 수도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바른 가르침이 있고 바른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열심으로 이 말씀 가운데 서는 것에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혹시 나는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는 많이 안다, 많이 배웠다, 교리를 많이 들었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매번 드리고 있다. 이것으로 끝내버리면 참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참된 교회는 배운 것 가지고, 들은 것 가지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행동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손과 발과 입과 내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얼굴을 본 후에 곧 잊어버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힘쓰고 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일을 우리 교회도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칭찬받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어렵지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 모든 것을 인내로써 수고하시되 내 이름을 위하여서, 오직 내 이름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힘써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포항대흥교회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은 참된 교회, 좋은 교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는 바른 말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른 교리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행동들이 뒤따랐습니다. 열심히 있는 행동을 인내로서 해내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했습니다. 이에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들었지요. 우리도 이 일에 힘을 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 대한 실천과 인내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일들 지금 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책망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참된 교회는 첫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먼저 받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러한 책망은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목회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정도로 사랑을 외치던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그가 목회하던 교회가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의 첫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교회는 첫 사랑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들은 어떤 첫 사랑을 버렸을까요?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것을 나도 듣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넘쳤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많았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40년이 지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은혜 받은 초기에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간절함이 있었지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기쁨이 되시며 나의 전부가 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정은 오래 가지 않았지요. 식어버렸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성도들을 대할 때도 대면대면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고 사무적으로 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회심할 때에 그 사랑이 식어버렸고 생명이 말라버렸고 형식적인 교회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식욕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듣는 설교가 지루하고 예배가 무덤덤해져 버렸습니다. 한 주가 오고 또다시 한 주가 오고 또다시 한 주가 올 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안 오면 벌받을 것 같아서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러 아니면 다른 부서를 섬기기 위하여서 이 시간, 한 시간 있어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님들,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음이 지금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열정이 지금 어떠한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어떠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가슴 불태웠던 그 사랑은 지금 나에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것이 식상합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지루합니까?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말하면서 다른 곳에 더 좋은 말씀이 있는지 살핍니까? 이런 것이 있다면 지금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때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이 병든 것은 아닐까요?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언제나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병든 마음을, 우리의 아픈 부분을, 우리의 썩은 부분을 주의 말씀이 도려냅니다. 성도님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는 바른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고 사랑이 있는 바른 실천이 되어야 하고 사랑이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 지금 잘 출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금도 하셨지요. 또 봉사를 했고 또 할 일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 섬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 가졌던 주님에 대한 그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도 이 모든 일을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없어도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가장 우선적으로 더해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옳고 바른 행동들을 묶을 수 있는 띠, 끈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모든 행동들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9년 정도 지냈습니다. 아직 아내가 사랑스럽고 아직은 좋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훗날에 그 설렘이 없어지고 처음 그 사랑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의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어도 설렘이 없어도 별탈 없이 가정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사랑보다 의리로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없어도,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여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첫사랑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고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 흘리는 그때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던 그때로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첫사랑을 버린 것은 주님을 향한 마음을 버린 것이고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옆에 있는 분들,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있었던 그 자리, 첫사랑의 자리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한 번만 기억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억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떨어진 그 장소로 다시 가기 위하여서는 먼저 그곳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첫사랑을 가졌던 저 백두산 꼭대기에서 지금 이 계곡 깊은 곳에 떨어져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들의 마음을 후벼 파던 그 열정, 구원의 첫 감격,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기도할 때 누렸던 그 기쁨, 성도들이 사랑으로 교제할 때 느꼈던 그 행복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고 또한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우물쭈물거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단호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기억한 그 장소로 다시 올라가길 위하여서 회개함으로 힘써야 됩니다. 첫사랑의 꼭대기로 지금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하여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그곳에 도달해야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미련을 갖고 꾸물대면 회개할 수 없고 그 자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천천히 바꾸겠습니다. 바꿀 수 없지요. 현재의 잘못을 바로 청산하고 이제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걸어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회개하여 돌아서서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처음 행위를 행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즉각적으로 바로 행해야 합니다. 첫사랑의 그 행위들을 다시 그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떨어지기 전 첫사랑을 가졌던 그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감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서서 첫사랑의 그 자리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며 달려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첫사랑을 회복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7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도님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복들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0: 있습니다. 우리 포항대흥교회는 참된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네, 잘하고 있다면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못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이 못하는지 부족한지 깨달으시고 일어서면 됩니다. 지금 다시 일어서서 하면 됩니다. 우리는 참된 교회로서 바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행하되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주님의 향한 첫사랑,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첫사랑이 없다면 그 자리를 기억하고 회개함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참된 교회, 좋은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포항 대흥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포항 대흥교회 심강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275-3121번 054-275-3121 포항대흥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참 신기한 날입니다. 달력을 보면 오늘은 입춘데요. 아, 그런데 창밖의 날씨는 여전히 한여름입니다. 절기는 가을을 말하고 있지만 계절은 아직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있죠. 이 모습을 보면서 문득 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급하다고 하나님의 때가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 계획이 앞선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도 아니죠.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게 바로 믿음인 것 같아요.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오늘은 가을이 시작되는 입춘입니다. 비록 더위는 남아있지만 계절은 분명 가을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오늘도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열게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찬양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샬롬,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네, 가을 좋아하는 분들 계신가요? 와, 오늘이 입추예요. 가을이 한 발짝, 아니죠, 이제 왔죠. 그런데 계절은 아직 여름이라 가을이라는 느낌이 아직 나진 않지만, 네, 조금 있으면 날씨도 많이 선선해지고 또 낙엽도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우리 포항 지역이 밑에 지방, 남부 지방은 그래도 날씨가 조금은 선선해진 것 같아요. 이제 열기가 다 서울로 올라가서 윗동네가 조금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한반도 땅이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열대야 현상도 그치고 또 마른 땅들이 비가 적셔져서 다시 풍성하고 비옥한 땅이 되길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 홍사영의 찬양 공방으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 풍성한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으로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신청해주신 들 찬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신청 찬양 많이 올려드리고 또 찬양의 드라이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아름다운 찬양 많이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신청하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찬양 원하시는 찬양, 듣고 싶은 찬양 올려주세요. 또 문자 어려우신 분들은 네, 우리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댓글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찬양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찬양 퀴즈 코너를 진행했거든요. 이때 또 많은 신청곡이 올라왔어요. 제가 또 신청을 좋아하는 찬양을 올려달라고, 생각나는 찬양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 찬양들 쭉 이어서 올려드릴까 해요. 먼저 0017번님의 신청 찬양입니다. 주의 보혈 신청합니다. 후렴의 가사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앤프렌즈의 목소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아카펠라였죠. 박종호 씨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예람 워십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다음 찬양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노인팅의 목소리예요. 예수 피밖에.

0: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울릉 FM 96.7MHz 썸머 스페셜로 진행되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 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수요일에 보혈이라는 제시어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보혈 찬양들 많이 보내주셨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제시어가 있었죠. 바로 light, 빛이었습니다. 우리 2707번님께서 빛 되신 주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찬양 함께 할게요. 영어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0: 빛의 사자들이여 피아워십의 목소리였고요. 방금은 웨이홈의 찬양이었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그리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두 곡의 찬양 올려드렸어요.
1: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 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 오전 9시 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뜰안 책방 코너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엽니다. 8월 26일 오후 2시 수요일이고요. 지금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일정이 없으신 분들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성훈 목사님께서 저자로 오시는데요.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었어요. 갓피플 선정 2023년에 수상했던 책입니다. 이 공개 세미나는요, 무료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자주 열리는 세미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교회에서 같이 오셔도 좋고요. 또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 있으시다면, 기도하는 그런 단체가 있잖아요. 같이 가자고 옆에 권면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방송 가족분들

네, 그리고 잠시 이 시간 여러분들의 관심과 제보가 필요한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피어난 아주 특별한 우정 이야기예요.

호주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겨울, 미 해병대 종군 기자였던 고 로버트 모지어 씨는 강원도 피란민 캠프에서 당시 15살 남짓이던 한국인 소년 킴을

그의 가족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1952년 여름 부대가 철수하면서 두 사람은 아쉬운 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 최근 그의 아들인 로버트 피. 모지어 씨가 이 소년을 꼭 찾고 싶다면서 국가보훈부에 간절한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아들은 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형제라며 아버지가 생전에 늘 그리워했던 그 소년을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 전했어요. 1935년에서 37년 사이에 태어나 강원도 홍천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소년 킴. 전쟁의 아픔을 사랑으로 채워줬던 이 기적 같은 만남이 수십 년의 세월을 넘어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금 샵 1069, 1069번으로 우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소중한 사연과 제보에 대한 안내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홍사영의 찬양 공방 코너는 여기서 뵙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을까요? 찬양이 계속되는 저녁이면 좋겠습니다. 또 금요일 예배 준비로 분주하신 분들 계시죠?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어요. 네, 오늘 달력상으로는 가을이 시작되는데요. 새로운 계절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길 소망하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네,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이었어요. 동행 올려드렸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건 언제나 큰 힘이 되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청취자분들,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도 그런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의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명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죠. 이 말은 라틴어 미시오에서 유래된 것인데 보낸다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사명이란 한마디로 심부름이 아닐까요? 사람은 마음속에 사명감을 느낄 때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움직이는 것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이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사명을 받은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대하게, 성실하게, 용감하게, 부지런하게, 진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이를 태우는 돋보기 실험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태양 광선을 한 곳에 집중시키면 물이 끓고 나무가 탑니다. 그처럼 무슨 일이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뜻을 세워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간절함이, 집중이 부족해서가 아닐까요? 쉬지 않고 흐르는 강물만이 바다에 도달할 수 있듯이 포기하지 않고 걷는 사람만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듯이 내가 지금 성취해야 할 목표가 무엇이며 사명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 거침없이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맞추어 살게 하옵소서. 모순된 현실과 앞이 안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모든 시선을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하며 살게 하옵소서. 낙심, 좌절, 포기, 두려움, 내 안의 쓰레기들을 다 버리고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죠. 세상을 보거나 나 자신을 보면 절망과 한숨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낙심되어 힘든 분들이 계신가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선한 생각으로 전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결단하고 주님께로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의지하며 힘내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새생명교회 김창우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자,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등불이 꺼져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앞서 지금 성전 얘기를 했고 지금 당시의 영적 분위기를 했는데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거의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특히 2절 말씀 보면 좀 뼈아픕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제 엘리가 제사장이었는데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는 말은 아마 시력이 뭐 우리로 말하면 백내장 이런 것처럼 시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단순히 엘리의 그 육신의 시력이 떨어진 얘기만을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도 떨어져 있는 상태를 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엘리가 굉장히 비만했습니다.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살이 굉장히 많이 쪄서 나중에 보면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삶을 마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비만한 상태였고 앞도 안 보이고 영적으로도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도 엘리가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굉장히 특별한 얘기가 나오는데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자,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성막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천막입니다. 여기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두꺼운 커튼처럼 딱 치면 바깥의 빛이 1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하냐면 여러분들 이게 천막이 한 겹이 아닙니다. 한 겹, 두 겹, 여러 겹으로 겹겹이 쌓여서 성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는 성소, 지성소, 이 사이에는 또 두꺼운 커튼이 있어서 성소에서 지성소는 대제사장에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궤,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궤는 법궤를 말하죠. 그 모세의 십계명과 또 그 만나가 들었던 항아리와 그 아론의 그 살구나무 지팡이가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들어갔죠. 사무엘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수종드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성소는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너무 철이 없는 애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원래는 처소에서 자기 잠을 자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잠을 자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등불을 지키는 담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등불이란 말이 지난주 119편에 나오는 등과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네르란 말인데 작은 등을 말하는데 이 작은 등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일곱 촛대로 만든 등을 주로 사용합니다. 자, 은혜스럽게 하나님께서 저 불을 활활 타오게 하시면 좋겠지만 당연히 여기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채워서 이 불을 꺼뜨리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맨 처음 성막을 지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할 때 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모세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설계대로 맨 처음 성막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성막의 기물들에 대한 설명도 쭉 하시는데 출애굽 27장 20절, 21절에 보면 말합니다.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전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자, 그러니까 저런 등에다가 감람이 바로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거죠. 올리브 기름을 채워서 심지를 꽂아서 불을 켜놓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이지파의 사명이 뭡니까? 기름 안 떨어지도록 기름을 이렇게 리필해서 이 불이 계속 켜져 있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무엘이 왜 오늘 밤 자기 집에서 안 자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잠을 잤을까? 제 생각에는 사무엘이 그날 이 기름을 채우는 역할을 하는 당번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불을 끄지 않고 계속 지켜야 되는 것이 이들의 사명입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을 만나주신 시간은 그가 이 불을 끄트리지 않고 지키는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 지금 유대인들은 사명을 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약 3000년이 지났잖아요. 이 불을 계속 지키는 일을 목숨 걸고 했습니다. 하늘이 두 조각 나도 성전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하면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불이 한번 꺼졌죠. 그리고 또 나중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스룹바벨 때 성전을 다시 지어서 우리 두 번째 성전이 지어졌죠. 근데 이제 그때도 또 한번 성전 불이 또 꺼집니다. 우리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예수님 오시는 그 기간이 약 한 350년, 400년 됩니다. 요 기간에 성경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죠. 그래서 이 기간을 신약과 구약으로 넘어가는 중간의 역사에서 신구약의 중간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뭐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BC 168년에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시키면서 어떡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해파하면서요. 뭐 성전에다가 뭐 돼지피를 뿌리고 막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불을 꺼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뭐 마카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성전을 되찾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로 오해받는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나중에 다시 예수님 당시에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집니다. 이제 이건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헤로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성전도 AD 70년에

로마가 티투스라는 장군이 군대를 몰고 와서 어떡합니까? 로마 주변을 빙 둘러서 복음도를 차단하고 물기도 잘라버리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이때 세 번째 지어졌던 이 헤로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러난 다음에 티투스가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을 싹 다 들고는 로마로 갑니다. 자, 그 티투스가 로마로 들어가서 아주 기고만장하고 교만했죠. 너무 좋아서 그때 당시에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 시내 한가운데 있는 개선문입니다. 그 성전에 그 기물들을 다 훔쳐가면 하필이면 저 등대를 훔쳐간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아야 되는 저 불을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곳곳에 자기들의 모임 장소 회당에 가면 저 불을 켜놓습니다. 요즘엔 이제 올리브 기름보다는 전기로 켜놓겠죠. 그래서 원래 이 등이 네르라 했는데 여기다 하나를 더 붙여서 네르타미드라 말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기를 소망하신다면 바로 이 네르타미드 같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는 곳에 오셔야 돼요. 그럼 거기가 어딥니까? 거긴 바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좀 많이 어렵다는 얘기가 곳곳에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이 불을 끄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불이 켜져 있는 자리에 오셔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재밌는 스포츠 중계 보면서 극장에서 영화 보면서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 거기서 주님 만날 확률은 1%도 저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등불이 아직은 켜져 있어요. 아직은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지고 있어요. 거기 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향해서 뭐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자리 억지로 끌고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저절로 변화되고 믿음이 쑥쑥 자랍니까? 일주일 내내 단 10분도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거예요. 매일 기도, 말씀 없고 예배가 없는데 얘들아 씻게라 씻게라 편하게 해라.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역사 안 쓰여져요. 힘들고 어려워도 끌고 오듯이 강단이라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 들으면서 엄마 아빠가 너무 푸시하면 상처받을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등불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계속 말해야 돼요. 우리가 무음모드 하는 건 안 들어요. 등불이 꺼지기 전에 정말 우리가 원치 않은 정말 어둠의 시대에 어려움의 때 우리 대한민국의 전쟁 안인하게 기도하겠지만 우리의 미래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코로나 100배 1000배 더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할 수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전쟁 안인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등불이 켜져 있을 때 그 자리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등불 곁에 머무는 습관, 곧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있어야 주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보세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 그 많은 소리 가운데서 엄마 아빠의 소리를 굉장히 잘 듣습니다. 엄마 아빠의 소리를 분별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집에서 키우는 우리 강아지도요. 예, 주인 잘 알아봐요. 희한하죠? 여러분들 짐승도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 만물의 영정으로 지어진 우리가 우리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본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란 그 삶이 우리 삼매를 살려낸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한나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갖다 바쳤으니까 얼마나 아픈 이별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명절 때마다 예쁜 옷 지어서 그 성전에 자라는 사무엘에게 옷 갖다 주는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아픈 일이었지만 이런 이별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면서 그러면서 영적 대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하루쯤에 잘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오자마자 막 방언하고 오자마자 막 성령 충만하고 제가 목회하는 그런 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그렇게 된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좀 정상이 아니야. 제 생각에는. 너무 빠른 거예요. 애가 한 살이 그 다음날 열 살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과정과정. 오랜 시간 그 등불 옆을 지키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음성을 듣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분주한 일이 많고

바쁘셔도 절대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과 교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과 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소리를 듣는 귀한 자리 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분별하는 방법을 영적 노하우를 여러분들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4절부터 6절 이제 읽으셨죠? 사무엘이 맨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무엘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성막이니까 이게 다 텐트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머무는 숙소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게 밖에서 부르면 소리 들리는데 사무엘아 사무엘 하니까 사무엘이 이게 엘리의 목소리인지 무슨 목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자기 이름을 부른 사람은 엘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나 너 안 불렀다. 야 시간 됐다 가서 빨리 자라. 근데 또 부르는 거예요. 가서 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안 불렀는데 이런 일이 세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일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엘리가 영적으로 좀 둔한 사람이었지만 엘리가 더 먼저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7절, 8절에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의 아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옛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주시려고 부르시는 거구나 알아차린 겁니다. 좀 안타깝죠. 엘리는 못 들었는데 어린 사무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이 우리의 면류가 아니고 상급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그 교만함이 되면 안 돼요. 익숙함이 우리의 영적 청력을 무디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옛날에 다 들어봤다. 그러니까 누군가 열심히 하려면 나도 옛날에 다 해봤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이렇게 다른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막으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지금 사무엘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몰랐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도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음모드를 해놨기 때문에 못 듣고 구별 못 하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그런 겁니다. 반복하고 배우고 때로는 실수해서 놓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터득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듣는 거구나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나의 말씀을 듣는 가장 확실한 통로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지난주 나눴던 완성된 계시의 완성인 성경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된 신앙 공동체. 이 두 가지를 양날로 쓰시면서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매뉴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말씀 앞에서 이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어긋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모순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계시 완성이잖아요. 1.1획도 절대 허투루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어떤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비싼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 그리고 너무 그 일이 간절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데 내가 들었던 감동이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예요. 그럼 여러분 본인이 가지신 감동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스스로 모순되게 갈아엎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대단한 영적 체험을 하고 뭐 그 순간에 병이 났고 온갖 역사가 다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상충된다면 여러분 그 체험은 버리셔야 됩니다.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감동을 통해서 나를 낮추는지 높이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감동을 받을 때 원수 마귀 사단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최고다. 내가 새생명교회에서 너를 제일 사랑한다. 할렐루야. 새생명교회가 포항에서 제일 좋은 교회야.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비행기 태우지 않으세요. 근데 자꾸만 어떤 말씀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건지 우리를 낮추는 건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존감을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 부르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금방 식어버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근데 정반대 경우가 있거든요. 감정은 너무 뜨겁고 우리 생각은 앞서갑니다. 근데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 마음이 식어버려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생각으로 너무너무 싫은 일이야 하고 싶지 않아요. 저 주님 말씀을 살면 나 완전히 그냥 코 끼면서 내가 굉장히 불편해질 것 같아요. 근데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번째, 신앙의 공동체가 확인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엘리를 통해서 확인받았잖아요. 여러분이 대단한 영적 체험을 하고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배, 교회 목회자, 신실한 지체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내셔야 됩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의 비밀이야 얘기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은 응답들을 공동체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그러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잘 들었는 것 같아요. 주님이 뜻인 것 같아요. 그렇게 확증해 주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해도 공동체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겸손하게 그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하신 분 별로 없네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사랑의 또 열매로 이어진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순종하는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을 살려내는지, 덕을 세우는지, 사랑을 이뤄내는지, 기쁨을 만드는지, 화평을 이뤄내는지 그걸 확인하세요. 그러면 그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 다섯 가지가 모든 것을 확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점검하면서 습관적으로 붙잡으면서 계속 노력할 때 배우고 틀리고 또다시 배우면서 이것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판단력을 키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이 서툰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배우기를 포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자꾸 이런 분이 있어요. 나 다 한다고. 나 옛날에 다 해봤다고. 뭐 성경 공부하자 하면 아, 나 다 한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몰랐나.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무식했나. 이 말에 저는 솔직히 너무 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진적 말씀을 좀 더 가르쳤더라면 이런 좀 후회가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계속 배워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럼 흘렸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좀 모순되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또 뭘 듣겠다고 말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럼 그냥 들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이 말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에 대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들리는데 굳이 또 듣겠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 꼭 하라고 가르쳤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는 히브리 말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데 듣는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샤마란 말입니다. 이 샤마란 말이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는 듣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이 말을 따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이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뭐라 말합니까?
쉐마라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신. 이 말이 쉐마란 말이 샤마란 말 똑같은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듣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순종하라. 결국 하나님께서 왜 듣습니까? 자, 오늘

순종하기에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도 있고 수많은 제사장, 수많은 레위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 다 멀리하고 그 갓난아기,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성전에서 자란 그 갓난아기 같은 사베를 부르신 이유는 그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주시면 가장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눈에 딱 들어온 사람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거치진 않아요. 여러분들 10절 말씀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 이렇게 부르시죠. 이름을 두 번 불러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하나님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름을 두 번 부를 때는 화나셨을 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 부를 때도 22장 11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창세기 46장 2절에도 야곱 부를 때 야곱아 야곱아, 신약으로 와서 바울이 된 사울을 부르실 때 사도행전 9장 4절에서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왜 박해하느냐 부르시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름을 두 번 부를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애타게 기다려주면서 그 사람 부를 때 이름 두 번 부르셨어요. 저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겁나죠? 순종하면 완전히 인생 종칠 것 같죠? 붙들려가가지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신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판단하면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그렇게 살면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살면 내가 불편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처음 주염서를 듣는 순간에 그 결단과 순종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고 역사를 하나님 바꿔놓는 겁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었죠. 이 사람 원래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 얼마 다니지 못하고 14살에 구두방에 취직해서 그 구두 수선하면서 닦아주는 그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자기의 전도하는데 같이 일하는 구두 수선공 중에 존 워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윌리엄 캐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난 다음에 성경을 너무너무 읽고 싶어서요. 윌리엄 캐리가 학교는 많이 못 다녔지만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독학으로요 라틴어를 뗍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떼고 신약 성경을 읽기 위해서 헬라어를 뗍니다. 그리고는 어느 모임에 가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이 어린 소년이 제가 한번 말씀 나눠도 되냐고, 어른들이 니까지 게 뭐 하는데, 윌리엄 캐리 올라가서 이사야 54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때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어린 소년이었던 윌리엄 캐리의 메시지를 듣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하면서 이들이 침례교 해외 선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개신교 역사상 최초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이듬해 이 선교회가 인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바로 윌리엄 캐리를 선교사로 보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듣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저 부르심은 주의 음성을 통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신 것을 절대 거두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부르심이 있잖아요. 저는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교회 안에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 각자의 그 부르심을 함께 이루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그토록 주의 음성 듣기 원한 이유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인하고 싶어요. 아직도 확인 못하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하나님 세상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나가게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사람 부르시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우리 자녀도 주셨고 우리 생업도 주셨고 다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다 내 건지 알고 그냥 내 인생의 액세서리고 내 인생의 병풍이고

0: 내 인생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선물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신 부르심을 완성해 나가라고 주님 부르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반응할 때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라. 우리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복음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마다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부르심 앞에 함께 응답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공동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시남구 연희로에 위치한 새생명교회 김창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새생명교회 지역번호 054-284-8844번, 284-084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말처럼 환난은 잠시뿐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을 모래알 하나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누릴 영원은 모래 언덕과도 같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앞의 문제 때문에 주님과 함께할 영원을 놓칠 때가 참 많은데요. 인생의 길이는 잠시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이 시간 찬양 나눌 때 온전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우리가 받는 환란은 영원이라는 모래 언덕에 비교할 때 모래알 하나보다도 작다고 함께 나누면서 오늘 출발했는데요. 지금도 힘든 시기 겪고 있는 모든 애청자분들, 이 시간 방송 들으시다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 믿으면서 저도 오늘 풍성한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시간 함께 듣고 싶은 찬양들, 그리고 함께 나누고픈 기도 제목들, 또 생각나는 이야기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7816번님도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9826번님 늘 또 이렇게 문자 보내셔서 감사드립니다. 방방곡곡 다양한 곳에서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가족들과 다양한 찬양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의 시간, 위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메리제인의 주 예수 대문 밖에 이어서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예수가 거느리시니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인생의 길이가 잠시뿐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찬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데이비 페프스의 영어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은 신청 찬양으로 또 함께 하겠습니다. 5223번님께서 주님 생각하면서 집안일하며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 봅니다. 자나깨나 주님의 크나큰 은혜와 함께 극동방송 함께하고 있어요 하시면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신청해 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귀한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신청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보내주신 찬양 함께 들을 때 여러분도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쉼의 시간, 위로의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의 경한 것은 나중에 받을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찬양 한 시간 나눴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슬픔이 기쁨이 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들으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복된 주말 되시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대로 영상을 보고 쇼핑을 하고 여행을 갑니다. 책도 AI가 읽어줍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그냥 AI에 의존해 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생각과 기억조차 AI에 의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AI가 주인이고 우리는 손님이 된 채 살아갑니다. AI로 인한 편리함이 인간 존재 자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진정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용을 이해

0: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읽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상상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무엇보다 성경 읽기는 우리의 인지활동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소리로서 모든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경을 읽고 마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AI 시대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1: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받으시고 또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예수전도단 앨범 가운데서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들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학교를 맡았을 때요. 고등부를 맡았을 때 새로운 교사 선생님을 한 분 세웠는데요.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처음 하는 교사인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심방도 잘하고요. 아이들 시험 기간 다 체크해놨다가 시험 치기 전에 아이들에게 기도 문자 보내고요. 또 아이들 생일들을 다 기록해놨다가 그 아이를 불러내서 아, 친한 친구랑 같이 나와라 이렇게 해서 또 생일을 챙겨주시고요. 처음 교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너무 잘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은 처음 교사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학교일 때 정말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그 선생님을 통하여서 학창시절을 정말 잘 보냈다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고민이 있을 때 부모님에게는 말하지 못하였지만 선생님에게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된다면 교사를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 선생님처럼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대로 아이들에게 베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경험한 것,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네, 공부를 해도요.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또 본인이 누렸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배워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말씀의 은혜를 마음 깊숙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나눠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꼭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은요,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선생님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선생님으로 아이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열고 먹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온 전심을 다하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마다

네, 두 번째 찬양으로 마커스 앨범 가운데서 매일 주와 함께 들으셨습니다. 믿음은 주일에 와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일날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주간의 삶들을 돌아보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지 주일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되면 큰일 나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요, 일상이죠. 일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에스겔 36장 말씀을 보면요,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은혜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연단되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들에게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는 뭘까요? 그냥 누군가를 교회에 끌고 가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사람도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느끼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어노인팅 앨범 가운데서 성령이 오셨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다 보니까요, 뭔가 병을 고치거나 뭐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그게 성령의 능력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큰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 이 은사에 대하여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죠.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이제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은사에 대한 오해와 이 은사가 선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게 마치 자신의 능력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자격이 되어버리니까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했단 말이에요.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병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선물이 마치 자신의 능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된 겁니다.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뭐 이렇게 SNS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아, 누가 예언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추종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그런 은사보다 가장 큰 은사를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큼 큰 능력이 없고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요, 무슨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품어주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사는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니까 교회가 자꾸 특별한 은사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요,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영적인 교만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 스스럼 없이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귀한 은사, 우리가 사모해야 될 가장 큰 은사는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그만큼은 나눠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만큼 참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0: 그렇지만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사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1: 그만.

네, 피아 앨범 가운데서 주를 악무하는 자 들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요, 중고등학교 때는요, 사경회가 엄청 많았습니다. 뭐 부흥회라고 하죠. 근데 뭐 치유 집회, 뭐 특별 은사 집회, 뭐 이름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봇대 같은 데에다가 포스터를 막 붙여놓죠. 벽에다가도 막 붙여놓고요. 뭐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문구들을 보면 사실 성경적이지 않은 문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든 질병 100% 고쳐드립니다. 뭐 이런 거요. 방언을 가르쳐드립니다. 방언은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받고 싶다고 받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각자 다르게 부르셨고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그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좀 비성경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든 질병을 다 고쳐 준다고요? 예수님도 모든 질병을 다 고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 가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많은 이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지 않은 것을 사람이 하겠다고 그런 문구들,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또 그것을 믿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기적과 표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죠. 네, 아프면 병원 가시면 됩니다.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되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런 좀 잘못된 것들이 있다 보니 여전히 뭐 예언한다 그러면서 무당과 비슷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 열심히 사셨으니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기프티드 1번 가운데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그 19장 앞부분을 좀 나누었어요. 오늘 이제 11절부터 함께 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의 이제 사역을 우리가 보고 있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시안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능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두나미스도 여기에서 이제 나온 거죠.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이것은 능력 있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으로 이런 특별한 능을 행하게끔 하셨던 겁니다. 그는 사도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여러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놀랍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아덴이나 다른 곳보다 아마도 더 커다란 종교적인 중심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다이애나라고 하는 커다란 신전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 아주 그 사단적인 제사들이 그곳에서 드려졌고 수많은 사단적 행위들이 그 가운데서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단적 우상 숭배를 무찌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특별한 권능을 행하도록 허락을 하셨던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쭉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되는 12절을 보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언급된 손수건과 앞치마는 이게 뭐겠습니까? 실제로 그것들은 땀을 닦기 위해서 앞에 두른 천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일할 때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 또 날씨도 이곳은 덥지 않아요. 충분히 그런 것들을 사용했겠죠. 그가 일하고 있는 동안에 그는 땀을 많이 흘렸을 겁니다. 그는 이마에 땀을 닦기 위해서 이런 손수건들을 아마 그리고 또 앞치마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것들은 더러운 것이죠. 그것에는 땀 냄새만 배어 있고 다른 것들은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더러운 천들을 만져 자기들의 병을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지방의 어떤 종교에서는 신의복을 사용하여서 모든 것들을 매우 깨끗하고 시기한다, 뭐 이러한 나름대로 그 무신들이 강조되고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고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모든 미신들을 이제 대적하셨죠.

그 대적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을 쓰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데 있어서 이런 더럽고 땀에 젖은 옷들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허락된 특별한 권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뭐 당시 무속하는 사람들이 뭐 천으로 덮고 그러면 신천으로 덮으면 사람이 씌어지고 뭐 깨끗해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 사건은 아마도 여태까지 발생했던 유일한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은 새것도 그리고 깨끗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되고 낡은 천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교도의 그 어떤 종교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사용하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이 더럽고 땀에 젖은 손수건을 잡았을 때 질병들이 치료되고 악령들이 그들에게서 물러가게 됩니다. 이제 13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바울이 하는 것을 보자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흉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곳저곳에서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 14, 15절로 봐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14, 15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는 그러니까 이런 형식만 빌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는 당시 그 제사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를 관장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이런 사람들도 말이에요. 참 우습지 않아요? 제사장들은 실제로 이런 종류의 일들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이건 믿음으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악령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안다 하는 그런 의미죠.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스게와 그의 아들들이 바울의 이적을 흉내내려 했던 시도는 예상밖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굴욕감과 고통을 주었고 분명히 그들에게 이것은 매우 놀라운 경험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17절 보실까요?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랬습니다. 이 사건이 가져온 결과가 되겠죠. 이 사건은 주 예수의 이름이 저지방 도시에 퍼지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는 당시 로마 사회에 있어서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큰 도시에 복음이 그냥 여러 곳으로 이렇게 증거되고 증명되게 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행했던 기적들은 오늘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적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종종 약간의 기적들이 일어남을 듣게 됩니다. 그 영향력이 귀하죠. 감사하죠. 그러나 사도들이 행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겁니다. 바울의 이 행한 그 기적은 에베소 그 큰 도시 전체를 요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또한 많아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18절, 19절을 보시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로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불태운 책이 은 5만 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한 천만 원 정도 양도 대단한 거죠. 그들이 태운 책은 마술에 관한 특별한 나름대로의 책이었고 또 진본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비쌌던 거죠. 그것은 거대한 그러한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이 태워지고 불로 변하게 됩니다.

그들은 에베소에서 이와 같은 감격을 체험하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20절로 21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다된후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일이 다된 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한 이 모든 체험들을 경험한 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후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갔다 하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있으니라.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은 바로 이때쯤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분명히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이 편지를 전했을 것으로 보고요. 비록 이것이 고린도인들에게 붙여진 것이지만 그 편지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또한 아덴과 고린도를 포함한 아가야 사람들에게 전해진 편지다. 그러나 제목은 일반적으로 고린도 사람들을 많이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편지, 고린도 전후서 우리는 나중에 그렇게 제목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에베소에서 이렇게 좋은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니까 그냥 복음만이 확실히 전해지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많은 적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이 편지에다가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다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적들이 사단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곳은 이방 종교와 사단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볼수 있는 사단 숭배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23절로 가보실까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 당시 기독교는 교회의 이름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또 어떤 다른 교파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 도라고만 불리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새로운 길이었어요. 이 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었죠. 자, 이제 23절로 들어가 보실까요? 23절, 우리 19장 23절이 되겠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선포되니까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옳게 선포되고 옳게 증거되는 곳에는 사단의 역사도 심한 겁니다. 그래 은혜가 많은 곳에 사단의 역사가 심한 거죠. 그 당시 기독교는 교회의 이름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또 어떤 다른 교파도 없었고요. 단지 그 도라고만 불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내용이 되는 것이죠. 24절 볼까요?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과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이아나의 신전 이것은 커다란 이방 신전이었습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방 신전에 쓰이는 그런 여러 물건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통한 상업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다고요. 즉, 이 신전은 그 당시의 은행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죄악의 중심지였고요. 추잡한 부도덕이 그 주변에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종교가 어떤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이라고요. 이 당시만 보더라도요. 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지어진 건물 중에서 가장 큰 헬라 신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수많은 예술 작품이 장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이애나와 아데미의 우상은 그런 면에서 소름 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의 다이애나는 자비로운 우상이 아니라

잔인하고 짐승 같은 모습을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으로 된이 우상을 팔고 또 그것을 통해서 큰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바울의 사역은 바로 이것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25절로 27절입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길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이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참 말은 좋지요,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에 의해서 주도된 직공들의 그 소란은 어찌 보면 이것은 뭐 요즘으로 보면 뭐라 그럴까요? 노동쟁이가 되겠죠. 그들의 생업에 관계된 그러한 일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이런 작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았는데 그것들은 매우 잘 팔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이애나의 그 신전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는 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그 신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우상을 팔므로써 돈을 벌고 있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만일 다른 사람의 돈 지갑을 가로챘다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도 십중팔구는 그냥 인상을 쓰면서 멱살을 잡거나 아니면 경찰서로 끌고 갈 거란 말이죠. 그렇듯 다이애나에 대한 숭배는 전 아시아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일인데 그로 말미암아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권력을 동원해서 세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그들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외치면서 아마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데모를 하는 거죠. 플래카드를 들고 그 도시를 돌아다녔을 겁니다. 29절로 30절이에요.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라고 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들의 습격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는 이때도 아마 죽임을 당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는 이미 갈라디아 지방의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았을 때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봅니다. 31절.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뭐 엄청난 폭력이 행해지고 있었으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아시아 관원이라고 하는데 이건 바울의 그 당시 그 친구들이 정치적 또 혹은 그 종교적으로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위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그 폭도들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 가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바울에게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그가 폭도들에게로 가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32절로 33절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냐 그랬어요. 알렉산더는 아마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한 회심자였던 것 같아요. 34절.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니 그랬어요. 이것은 전형적인 폭력 행위가 아니겠어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왜 모였는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누구에게든 말할 그런 어떤 자유도 허락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알렉산더가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고 나름대로 그들은 서로 뛰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뭐 이런 소리만 계속 외쳐대고 있습니다. 35, 6절 봐보세요.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

0: 친정과 위대한 다이애나를 봐라.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다. 우리가 그들을 대적할 필요가 없는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거의 2000년이란 그 기간이 지나면서 폐허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37, 8절 봐보세요. 전각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배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이제 뭐지 이성을 찾고 재판적으로 해보자 이런 말이죠. 39절, 41절입니다. 만약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면회하여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시간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런 면에서 보면 그는 그들에게 만일 그들이 소송할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면 그들은 모두 앉아서 질서정연하게 모임을 가져달라. 그리고 재판할 것이면 재판하자. 뭐 플랜카드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외치고 이런다고 일이 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들은 실제로 잘못하면 자신들이 반란죄를 뒤집었을 위험이 있다. 이렇게 군중들을 설득해서 해산을 시킵니다. 그가 그들이 실제로 하고 있었던 일에 대하여 주의를 주자 군중들은 흩어졌고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에베소의 사역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는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1: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여기서 능은 헬라어로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날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어 능력 있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으로 병든 사람을 낫게 하시고 악한 영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능력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두나미스, 2번 코이노니아.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아볼로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분 찬양. 지금까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열 가지 교만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출신과 권력에서 오는 교만, 부에서 오는 교만, 사람의 존경을 받는 데서 오는 교만, 높은 평판에서 오는 교만, 학식이 높은 데서 오는 교만, 거만한 성격에서 오는 교만, 이룬 성경에서 오는 교만, 이룬 성공에서 오는 교만, 뛰어난 능력에서 오는 교만, 자의식 과잉에서 오는 교만, 지식에서 오는 교만. 교만은 주님을 믿기 전보다 믿은 후에 더 조심해야 되는 죄이죠.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짓지 않도록 매일 겸손을 마음에 묻고 생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함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시편 31편 23절 말씀이에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겸손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울며 밤을 지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오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걸 그는 직접 겪었던 겁니다. 지금 우는 밤을 지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밤도 지나간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한 주의 마지막 밤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존 레딕의 God Turn It Around 전해드렸습니다. 다윗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변하여라는 히브리어 하파크는 그냥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뒤집힌다라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상황이 살짝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위아래가 통째로 바뀌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리가 춤추는 자리로 뒤집히는 그런 게 아닌가. 우리 힘으로는 이런 반전을 못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곡도 하나님 돌이켜 주세요라고 부르짖는 노래로 이렇게 골라봤는데 지금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이는 일이 있어도 그분 손에 들리면 통째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붙들고 우리 이번 주한 주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빈들의 복을 받기를, 오영훈의 매미, 김도윤의 여름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Matt Redman의 Call to Worship, Chris Tomlin의 Everlasting God, Tommy Walker의 The Lord's Prayer까지 들려드렸습니다. 8858번님께서 저는 요즘 학교에서 수업할 때 살아있음을 느껴요. 육아와 경력 단절의 시간을 지나 다시 일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볼륨을 크게 틀고 큰 소리로 찬양할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찬양 들으시면서 큰 소리로 같이 찬양하셨나 싶네요. 7856번님께서는 샬롬 존 와일즈의 Worthy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찬양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윌러브의 그리운 예루살렘, 기프티드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오버플로우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어떤 분의 글을 소개하셨습니다. 7살쯤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아빠는 네 오빠 하나만 낳자고 했어. 근데 엄마가 너까지 낳자고 졸랐지. 그러니까 너는 엄마한테 고마워해야 돼. 엄마의 장난이었지만 어린 나에겐 충격이었다. 그래서 아빠에게 가서 다시 물었다. 아빠, 진짜 나 낳지 말자고 했었어? 그러자 아빠는 웃으며 말했다. 아, 그게 넌 줄 몰랐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빠의 그 한마디에 마음이 확 풀렸다. 네, 귀여운 이야기죠? 목사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전한 후에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이미 그 사랑이 예전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진정으로 가슴으로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음이 확 풀리면서 하나님이 날 주목하고 계시고 확실한 나의 아바 아버지라는 사실이 마음으로 다가오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내게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행위나 논리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선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실감나는 것도 어떤 문서나 증거나 설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마음에 와닿고 믿어지는 은혜, 느껴지고 체험되는 그런 은혜가 이 밤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기프티드의 찬양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찬양으로 그레이스 투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논리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선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실감나는 것도 어떤 뭐 문서, 증거, 설득, 행정 절차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의 논리나 계산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이 정말 희한하게 마음에 와닿고 믿어지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가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투 유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멘트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더 많이 들려드리는 기간인데요. 신청 찬양도 접수받습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밤에 같이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you, God. Do it, Lord, right now.
1: 길을 만드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고백의 찬양 두 곡 함께했습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 마커스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God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으로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죠. 돈 모엔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사랑 그 좁은 길, 희수일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린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깊어가는 밤입니다. 고요한 중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또 깊은 주님과의 교제 나누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이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강준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달빛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빛 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 역자 강준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찬송가 밴드의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들려드렸습니다. 그래도 여름 시즌에 이제 여름 휴가철의 시즌의 이야기들로 주로 이야기들을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무더위가 아휴 너무 대단하죠. 뭐 정말 40도가 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덥다 보니까 그 에어컨 아래 있다가 뭐 뜨겁다가 이래서 좀 개운치 않은 감기나 질병에 좀 걸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자, 모두들 건강하게 한 주간 잘 보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강준의 달빛 가스펜은 토요일 주일, 네,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그리고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주일 새벽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토요일 순서는 국내 CCM 찬양들로 준비해드리고 있어요. 오랜만에 또 들어오신 분들, 또 달빛 가스펠 처음 오신 분들 모두 모두 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많은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찬양 받으시잖아요. 그 노래들 여러분들과 한 시간 동안 또 들어보고 감상하고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나무에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어서 들려드렸던 찬양은 러빔의 선하신 A Song for Him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나무에님의 목소리도 그렇고 이제 러빔의 목소리도 그렇고 자부하면서도 잔잔하게 이 늦은 밤과 정말 잘 어울리는 두 아티스트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한 팀은 건반을 또 기반으로 하고 또 나무현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기타도 굉장히 잘 치세요. 그래서 어쿠스틱한

사운드에 정말 잘 어울리는 목소리이시죠.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달빛가슴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그 한국만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만 허락하신 그 CCM의 그 뭐랄까요? 정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외국 CCM보다는 좀 이렇게 장르적인 다양성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뭔가 좀 그냥 감상하는 게 아니라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곡들. 물론 이제 최근에는 좀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곡들도 나오긴 나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많이 애창하고 또 사랑하는 한국의 찬양곡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뭔가 함께 묵상하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가사들을 또 선율들을 많이 또 선호하고 또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곡들을 정말 한국의 작곡자들이 잘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이 땅에 참 귀한 아티스트들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곡의 찬양 듣겠습니다. 강성은이 부릅니다. 너의 집으로 가자.

강성은의 너희 집으로 가자. 삭개오 이야기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야, 니네 집으로 가자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는 말씀으로 너무 익숙하고 친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너무 잘 알고,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완전 환영이죠, 그렇죠?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한켠으로는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너희 집으로 가자 그랬을 때 그냥 우리가 뭐 아, 우리 집 청소 안 했는데 뭐 이런 걱정보다도 사람들의 시선 있잖아요. 저런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가신다고? 근데 그게 저는 제 개인으로 이렇게 돌아봐도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면 저도 저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좋은 집 많은데 왜 저길 가셔? 뭐 이러실 법한 그런 어떤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좀 살면서 부끄러운 일들 그런 게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은혜가 큰 거죠. 그걸 다 알고 계신 주님이, 그래, 나 니네 집으로 갈 거야. 그래도 갈 거야. 그리고 너의 이야기를 들을 거야. 라고 찾아와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말이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에서 유일하고 가장 큰 사랑이죠. 삭개오와만 함께 하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주님 함께 하십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은 부드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일에 대해서는 관대하십니다. 그러나 마귀에 대해서는 단호하시죠. 조금 더 여유를 두지 않고 분명하게 입장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와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다 사탄이거나 사탄의 하수인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유부단한 태도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되죠. 너는 함께 모으는 자냐, 아니면 흩어지게 하는 자냐? 너의 인생은 너의 삶의 여러 모습은 어디에 서 있느냐? 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두 곡의 찬양은 한용재 목사님의 청종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서하얀의 예수가. 이렇게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행복한 아침은 조금 무서운 말씀이기도 했죠. 그러나 분명히 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좀 마주 봐야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은 뭐 가끔 이야기하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린 조금 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거기서 이제 구원받은 것은 너무 확실하지만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써 세상이 그리스도를 읽어내고 있는지 우리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전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걸 제일 싫어하는 게 사탄이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꼬임에 빠져서 마치 우리가 그랬던 사탄이 주장하거나 속이는 것에 동의하거나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걸 놔두실 리 없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단호하게 들렸다면 그거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깨닫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빨리 돌이켜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또 우리에게 이런 도전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네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를 좀 다시 돌아봤습니다. 어정쩡하게 믿음으로 산다고 선언하고 사역자로 산다고 하지만 어정쩡하게 지내는 건 아닌지 싶어서 말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승윤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히스플랜의 사랑을 퍼뜨리자. 역시 발랄하고 너무 좋습니다. 자, 사연을 많이 못 읽어드렸어요. 그쵸?

보니까 사연이 좀 많이 와 있더라고요. 이제 늘 올려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롭게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고는 한데, 그래도 그래서 오랜만에 또 사연을 좀 방출해 보도록 잘 배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읽어드리기 전에 저희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야죠. 문자 사연으로 남겨주시는 방법을 전 주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샵 1069번입니다. 샵 1069,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는 5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방송을 들으면서 보내시면 바로 그걸 이제 방송을 해드리는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 사연을 또 잘잘 모아서 토요일, 주일, 이틀의 방송 가운데 사연을 잘 모아서 다시 오는 토요일 날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사연은 이제 신청곡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국내 실시음곡은 신청곡 바로 틀어드릴 수 있지만 예배곡은 주일 순서에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이야기들 또 신청곡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8411님, 아유, 이분도 저희 또 네, 가끔 또 자주 들어오시는 분이시죠. 오프닝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신청곡 펠로시 밴드에 컴플릿 신청하셨는데, 이야, 저희가 근데 국내 CCM 곡을 주로 하는데, 이 펠로시 밴드의 컴플릿이라는 찬양을 국내 예배팀이 정말 많이 불렀어요. 네. 근데 이제 펠로시 밴드의 이 앨범을 찾아보니까 2016년 앨범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곡으로 들려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냥 정말 오랜만에 특별히 원곡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곡을 좀 이렇게 이 원곡으로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비해놨거든요. 기다리고 계시고요. 뭐 이렇게 들려줄 건데 장황하게 얘기를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네. 9199님, 샬롬. 하나님을 사랑하자. 아름다운 날에 복된 노래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6488님. 6488님, 그동안에 세 번의 사연을 주셨는데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영혼을 지켜 보호해 주실 주님만 바라보며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당한 사건 앞에 더 좋은 일을 주실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전시를 못 하시게 된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좀 황당하다. 뒷이야기가 궁금합니다. 6488님, 어떻게 됐는지. 네. 6282님, 아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6282님, 늘 감사합니다. 4628님, 강중현님 비롯 담당자님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9507님, 안녕하세요, 피디님. 네, 안녕하세요. 늘 반갑습니다. 네, 늘 반갑습니다. 6428님, 또 7월 26일에 올려주셨는데, 이번 주에 이동이 뉴욕으로 안전하고 해야 할 미션 주님 보시기에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뉴욕에 계세요? 아니면 또 이동하셨어요? 네, 늘 건강하게 다니시길 바랍니다. 7월 26일 공안시 58분에 8510님, 목사님 한 주간 평안하시고 휴가 계획 있으시면 잘 다녀오세요. 네, 휴가 뭐 계획이라기보다도 저희 가정은 그냥 뭐 내일 모레 갈까 뭐 그러면 좀 이렇게 하루 이렇게 어딜 다녀오거나 그런 분위기여서, 네, 아직은 안 다녀왔습니다. 곧 다녀올 것 같습니다. 8월 1일 공한시 00 01시 38초에 구하나 구구님께서 샬롬 곡조가 있는 기도 아름다운 노래 하나님을 사랑하자. 네, 맞습니다. 극동방송 가족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저희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네.

0720님, 처음 사연 올리는 셋 아들 둔 엄마입니다. 8월 1일에서 5일 휴가 다녀오셨군요. 청취가 쉽지 않았지만 찬양드리다 은혜롭네요. 자주 청취하지 못해도 너그러운 마음 이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6428님께서 8월 1일 또 보내주셨어요. 저희 왕 애청자시거든요. 여기는 집 앞, LA. 네. 전시회를 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정기전 작품이 출품 제한으로 되어 속이 쓰리지만 이것 또한 새로운 작품의 도약이라고 생각하며 위로하며 네 있습니다. 네, 6428님 언제나 응원합니다. 0778님 한밤중에 잘 듣고 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성경 읽고 있어요. 3주 전부터 간호조무사 병원 실습 시작했는데 육체 노동, 감정 노동, 8시간 하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금방 잠들어 버려요. 성경 읽어야 되는데 못 읽어서 속상하고 그럽니다. 체력을 주소서 주님. 6428님 또 보내주셨어요. 8월 2일 날 모든 것이 다 은혜밖에 적당했던 독특한 은혜가 있었던 점점점 올려주셨습니다. 이번 주 LA에서 뉴욕을 2박 3일로 찍고 온 황당한 미션이 있었네요. 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간의 사연들을 좀 이렇게 모아 모아서 읽어드리다 보니까 좀긴 시간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했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그 번호가 8411님께서 신청하셨어요. 패러시 밴드의 Complete 하셨는데 이 찬양, 요 패러시 밴드 버전으로 영어 원래 원곡 버전으로 들려드립니다. 온전케 되리.

페러시 밴드의 Complete, 어메이징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온전케 되리. 네, 다 아시는 찬양이죠. 많이 익숙한 찬양이고, 이렇게 예배 찬양 실황 느낌이 아니라 온전한 오롯이 밴드 한 밴드 팀의 그 구성으로 좀 뭐랄까요? 좀꽉 찬? 이게 막 화려하게 꽉찬 것보다도 굉장히 담백하게 꽉찬 사운드로 이 찬양을 들으니까 또 굉장히 좋네요. 강준영의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곡의 찬양을 좀 남겨놓고 있어요. 어떠셨어요? 한 시간 동안? 저는 곡을 선곡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상상하면서 방송하거든요. 제 앞에 제 탁자 앞에 이렇게 누군가가 같이 앉아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듯이 방송을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우리의 묵상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하나님하고의 묵상 말이죠. 제가 하나님하고의 묵상이라 그랬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묵상, 하나님을 묵상, 말씀 묵상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책상 앞에 식탁 앞에 함께 앉으셔서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마음속의 생각과 이미지를 그리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도로 또 주님께 올려드리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 주님도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늦은 밤왜 깨어 계신지 또 무엇을 하면서 깨어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는 깁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이 찬양 들으면서 오늘 다피카스펠 창문 닫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짙어가는 초록과 뜨거운 햇살이 어우러져 한여름의 정점을 지나는 8월의 두 번째 토요일 새벽입니다. 들판의 곡식과 과일들이 가장 단단해지고 단맛을 내는 때가 바로 이렇게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한여름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햇볕을 온전히 받아내야만 가을의 풍성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단함과 시련의 계절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된 순간들도 결국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합니다. 네,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또 토요일 새벽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살을 원망치 않음은 그 햇살 아래 알곡이 익어가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불어오는 고난의 바람을 두려워하는 그 바람 속에서 내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이라는 무더운 시간 속에서도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 피어나게 하시고 마침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네, 기독신앙시 여름 태양 아래서였습니다. 네, 날마다 신앙의 열매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4장. 모세가 답하되, 그러나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면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 손에 준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니 그가 지팡이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다시 그분이 너는 그것을 땅에 던지라 명하시고 그가 그것을 땅에 던지니 그것이 갑자기 뱀이 되었으며 모세가 그 앞에서 몸을 사렸다.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손을 내밀

밀어 그것의 꼬리를 잡으라 하고 말씀하시매 그가 자기의 손을 내밀어 낚아채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다. 또 여호와께서 이는 그들로 그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셨음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시금 너는 내 손을 품에 집어넣으라 말씀하시매 그가 자기의 손을 자기의 품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니 그의 손이 나병에 걸려 눈같이 되었다. 다시 그분이 이제 너는 내 손을 품에 집어넣으라 하고 말씀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자기의 품에 놓았다가 다시 꺼내니 그것이 본래의 살갗으로 돌아왔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그 첫 표징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더라도 그 다음 표징에는 귀 기울일 것이다. 만일 그들이 이 두 표징도 믿지 아니하고 내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아니하면 너는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내어 마른 땅에 부으라. 그리하면 내가 나일강에서 떠낸 그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께 빕니다. 주님, 나는 결코 말에 능한 사람이 아니며 전에도 그러했거니와 당신이 당신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무딥니다 라고 아뢰였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에게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냐? 보는 눈이나 못 보는 눈을 지정하였느냐? 과연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 너는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내가 말할 것을 내게 지시할 것이다. 다시금 모세가 주님 비옵나니 부디 보낼 만한 적임자를 보내소서 라고 아뢰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다. 레위족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달변임을 내가 안다. 보라, 그가 너를 맞으려 나오고 있으니 너를 볼 때에 그가 즐거워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들을 담아주어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고 그의 입과 함께 있어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너희에게 지시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백성에게 내 대신 말할 것이니 이로써 그는 너에게 입같이 되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서 이것으로 표징을 행하라. 이에 모세가 자기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나의 동족에게 돌아가 아직껏 그들이 살아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오니 부디 나를 허락하십시오 라고 말하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대는 평안히 가라 하고 답하였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내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으니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에 모세가 자기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취하였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애굽에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붙여준 모든 이적들을 류념하고 바로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나는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 것이니 그가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친히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요 나의 맏아들이니 이제 내가 너에게 너는 내 아들을 내보내어 그로 하여금 나를 경배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내가 그를 내보내기를 거부하니 보라 내가 내 아들 내 맏아들을 죽일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가 가는 도중 머무는 곳에서 그를 만나 죽이려 하심에 십보라가 돌칼을 취하여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고 그것을 모세의 발에 대며 그대는 나의 피 남편이다 라고 말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서 물러서셨다. 이때 그녀가 피 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할례를 인함이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광야로 나아가 모세를 맞으라 하시니 그가 나아가 하나님의 산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보를 맞추었다. 모세가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매 부탁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표징을 낱낱이 일러주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어른들을 불러 모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부탁하신 말씀들을 아론이 그들에게 모두 전하고 그가 백성들 앞에서 표징들을 행하니 비로소 그 백성이 믿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몸소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돌아보셨다는 것을 그들이 듣고서 엎드려 경배하였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4장 3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아픈 곳 마디마디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이 만져주셔서 빠른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온 지 20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탈북하기 전 북한에서 그리고 탈북 과정에서 와서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한 5년, 한 10년 이 시간 동안은 편안할 틈이 없었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아픈 시간들이었는데 그 시간들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편안하다는 느낌 안에는 제가 느끼는 영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육체적인 편안함들이 더 많은 거예요. 안일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져야 될 경각심, 내가 가져야 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명감 같은 것도 놔버리고 살아가는 편안함인 거예요. 세상적인 선택의 편안함을 선택하다 보니까 평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음속에 어느

순간 엄청난 무거운 그늘이 지게 되고 어둠이 제 삶에 깃들게 되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20년이 다 돼가면서도 계속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야말로 정말 위로가 필요한 존재였거든요. 왜냐면 저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막 고위층 집안 자제, 북한에서도 막 당원이고 막 김일성 종합대학 나오고 막 그런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근데 저는 북한에서도 정말 밑바닥 중에서도 최악의 밑바닥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상이 좀 좋지 못하셔가지고 북한에서는 아주 천대받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안 대대로 적대시하는 그런 계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었고 학교에 나가도 항상 이 생활청화를 초등학교부터 하는데 사상투쟁을 하거든요, 그때. 사상투쟁에 이렇게 모여서 앉아있는데 선생님이 주제하에 일주일 동안 자기가 본 다른 친구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김주찬 동무를 고발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발딱 일어나야 돼요, 제 자리에서. 벌써 지금 이게 몇십 년전 일인데도 잘 기억하거든요. 생생합니다. 그렇게 하면 발딱 일어나야 됩니다. 발딱 일어나가지고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까지 저도 봤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다른 친구가 또탁 일어나서 또 다른 사건을 얘기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 보니까 항상 타겟이 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상적으로 어차피 안 좋은 집 자식들, 가난한 집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굉장히 공평하고 모두가 평등하고 막 이런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로부터도 아주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을 겪어요. 내 집이 가난하고 내 신분이 열악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계층이면 끊임없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희생당하는 구조인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걸 경험하잖아요. 학교 가기 싫어요. 그날 되면 또 내가 얼마나 또 수모를 당할지, 어린 나이에. 저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외면당하고 밑바닥이었던 삶을 끊임없이 북한에서부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탈북을 해서 중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기까지 결국 결정을 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국 뭐 가족 해체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잖아요. 어린 친구들 굶어 죽고 제 또래들 많이 죽고 고향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고 노인들 죽고 가족이 다 헤어지고 그런 일을 당하면서 어느 순간 사람이 무덤덤해지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아프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북한에서 탈북을 할 때가 98년도였거든요. 98년도 11월 달에 탈북하게 됐는데 그때 탈북할 때 목표가 딱 하나였습니다.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북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 의미를 찾지를 못하겠다. 죽어도 나는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에 가서 밥한 끼라도 인간답게 먹어보고 죽어야겠다. 그게 딱 하나의 목표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뭐 형제 자매 여동생도 두만강 옆에다가 버려두고 탈북을 했어요. 그렇게 돼서 중국으로 넘어온 날이 98년 11월이었는데 기적같이 중국에서 살면서 처음으로 경험한 위로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을 어디서 하게 됐냐면 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중국으로 넘어온 지 3일 만에 기적같이 저 같은 아이들을 모아서 신앙 훈련시키는 교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제 또래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는 길거리 떠돌이하고 공항에 가가지고 외국인들 오면 돈 구걸하고 삶을 연명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막 붙잡혀서 북송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가자마자 3일 만에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훈련을 받게 됐는데 처음에 제가 그곳에 갔을 때한 10명 정도 되는 곳에 제가 이제 가게 됐어요. 신앙 훈련을 받는데 와닿지도 않았어요. 막 성경 말씀이 와닿지도 않고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했고 북한에서 교육들이 제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어서 더 거부감도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 저는 어느 날 아이들이 같이 신앙 훈련을 받는데 밤마다 뭐 하냐면 아이들이 이불 속에서 우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아무 감정도 없는 것 같지만 이불 속에서 울어요. 언제부터 우냐면 탈북한 지 한달 지나면 그렇습니다. 한 달만 지나도 그때부터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형제 생각에 죽겠는 거예요.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목숨 걸고 내 가족이고 뭐고 형제고 다 버리고 내가 살려고 왔는데 딱 한 달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편안함이 아니라 진짜 평안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살수 없는 것과 똑같은 그런 원리였던 겁니다. 그거를 저기서 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고통스럽고 죽고 싶은 거예요. 다시 북한으로 막 나가고 싶었던 상황이었어요. 너무 괴로워.

있어서 그때 캐나다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께서 옛날 6.25때 피난 갔다가 캐나다로 이민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냐면 세속식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발 씻겨주는 거를. 너무 불편하고 싫었어요. 누가 내 발을 만지면서 뭔가를 한다니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제 순서가 돼서 앉았는데 제 발을 붙잡고 물 안에다가 손을 담그고 그냥 우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눈물이 나가지고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자꾸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는 그 불편하고 어색한 상황에 눈곱 깎고 앉아 있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제 발을 붙잡고 하염없이 우시면서 이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이 주찬이가 이 어린 나이에 이 발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 발로 아이가 그렇게 홀로 걸어 다닐 때 하나님 함께 하셨죠. 이 아이가 이 발로 얼마나 많은 이별을 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하나님 그 상황 다 아시죠? 하나님 늘 함께 하셨죠? 이러면서 제 발을 붙잡고 막 우시는데 그 기도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세속식 하는 세숫대야에 하염없이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같이 막 부둥켜안고 울었어요. 그때 저는 얼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쩌면 저분이 나를 저렇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진심으로 내 아픔을 알아주는 저게 예수님의 비슷한 거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내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진심으로 누구에게 진정한 아주 작은 위로를 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볼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아주 작은 예수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5년 동안을 신앙훈련을 아주 강하게, 빡세게 받았어요. 정말 새벽부터 밤에 잘 때까지 성경책을 외우고, 쓰고, 읽고, 공부하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딱 목표는 하나였어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나만 지금 이렇게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 복음을 빨리 내가 들고 북한으로 돌아가야겠다. 그거였습니다. 죽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많은 죽음을 봤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목숨이, 인간의 이런 육체적인 생명의 단절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게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영적인 내 영혼에 나는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렇지 못한 북한에 있는 내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생각하니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3시마다 일어나가지고 매일 외웠어요. 북한으로 가려고. 근데 의도치 않게 저희가 원하는 때가 아닌데 강제 북송을 막 당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03년도에 탈북 루트들이 생기면서 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제 기도 응답을 주셔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이제 오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대한민국을 오게 되는데 라오스 국경을 넘어서 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올수 있는 그런 길이었는데 라오스까지 갔는데 붙잡혀가지고 북한으로 북송이 되게 됐어요.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견디고 계신 그 힘겨운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더운 여름날 땀 흘려 가꾼 농부의 수고가 가을의 풍성함으로 돌아오듯이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견뎌낸 오늘 하루는 머지않아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의 열매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토요일 하루 지금 나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해 주십시오. 마음의 조급함은 버리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하며 어깨를 펴보시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거룩한 그런 견딤과 순종의 발걸음을 마음을 다해서 응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낙망하지 마시고요. 시원하고 행복한 토요일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중국에서는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고사성어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뜻인데요. 이 고사성어처럼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름을 남기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먹는 게 남는 것이라는 말도 있죠. 보릿고개 같이 가슴 아픈 역사가 있어 생긴 말일 수도 있지만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또 먹는 음식이 나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살펴봐도 틀린 말이 아니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는 건 사진뿐. 서양에서도 추억은 사라져도 사진은 영원하다라는 속어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남긴다라는 말이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속어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표현이 있을 정도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삶 자체가 너무나 유한하고 짧기 때문에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름, 음식, 사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무엇도 영원할 수는 없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끝까지 남는 것은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우리의 영생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남과 북에서의 방송을 듣고 계시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끝까지 남는 것은 믿음이며 끝까지 전해야 할 것은 복음임을 선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형용치 못할 자유를 누리시기를 소망하고도 소망하면서 첫 찬송 함께 올려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곧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당신을 알고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소망을 붙들길 원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결코 변치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생명의 길목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침마다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너를 바라보며 나는 기도했지. 오늘 하루 사랑하는 날 되어지도록, 사랑할 수 있으므로 기쁜 날 되도록, 혹 세상이 너에게 상처 주는 날 된다면 주님의 사람이 주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날 되도록. 넌 늘 기도했지. 즐겁고 기쁜 날 될 수 있기를. 예쁜 기도할 줄 아는 아이야, 알고 있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즐겁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소망과 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방송,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한 곡더 올려드리고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송까지 우리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리고 샤라느꼰 예수 다음에 찬양회로 함께 올려드렸고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중에 귀한 거 하나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 가보시면 오하이오주라고 하는 데에 하이웨이 75번에 쭉 내려온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면은 오하이오에 가면 라이마 오하이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바른 쪽에 길 옆에 거기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장을 하나 지어놨는데 플라스틱 공장이에요. 번번이 실패를 하다가 37불을 가지고 공장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 양반이 깨달은 게 이 회사는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반반씩, 그러니까 하나님이 51% 자기가 49%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 공장 보면은 지나가다 보면은 Christ is the answer.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결체라고 써놓은 공장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49%를 다 선교 전도하는데 바친 사람이에요. 성결교회 와서 신학교에도 많이 도와준 사람인데 스탠리 템. 참 이 사람이 처음에 11조를 해도 실패를 보았다가 전체 운영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음성을 드리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고 자기는 봉급만 받는데도 엄청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면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하는 말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 단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플라스틱 공장을 한 게 미국에서 플라스틱 공장 제1등이야. 믿음.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믿음이 아닌가. 구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Faith is the victory that overcomes the world. 믿음으로 승리를 한다. 믿음을 굳게 가져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는데 본문의 말씀은 뭐 간단해요. 순종하라, 겸손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근신하라, 너의 믿음을 굳세게 하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이어서 찬양까지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찬송 더 올려드린 후에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믿음의 고백인 믿음의 화답인 아멘이라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입술의 선포로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0: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의 모든 우상 숭배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이 그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대 우상화가 무너지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이 우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고백하여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북한이 고향인 최정화 자매가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 이 기도와도 같이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유일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창조주 통치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의 두드림에 반응하며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물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2부 순서 이어집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 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또 너희는 음탕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저속한 말은 완전히 버리고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알고 몇 날 며칠도 부족할 우리 은혜의 이야기들,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하루를 열어주신 이 매 순간들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나를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나아갈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이 새벽의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의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전쟁에서 사용하는 드론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최근에 러시아의 대형 물류센터, 이 물류 공장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1: 그렇죠.
0: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물류 공장에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투입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일이 있던 건가요?
1: 상황을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7월 18일 새벽이었죠.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러시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인 이 와일드베리스의 물류 공장 두 곳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거죠.
0: 네.
1: 이 와일드베리스는 한국으로 치면 쿠팡과 비슷한 회사입니다. 인터넷으로 주문받은 물건을 큰 창고에 모아두었다가 이 지역별로 나눠 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0: 네.
1: 네, 공격을 받은 곳은요, 탐보프크주의 코프스크와 모스크바주의 엘렉트로스탈에 있는 이 물류 공장이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야간 근무자들이 숨지거나 다쳤고 혹은 뭐 큰 불이 났다라고 하는 건데요. 처음 발표된 피해 규모는 사망자 7명과 부상자 24명이었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숫자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진 이 물류 창고의 일반 노동자까지
0: 네.
1: 좀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큰 게 사실입니다.
0: 전쟁이 주로 일어나는 지역 외에는 보통 공격을 할 때는 중요한 기지를 공격하곤 하잖아요.
1: 네.
0: 근데 물류센터를 공격했다라는 거는 물류 공장에 이렇게 공격을 했다라는 건 좀 의외이기도 한데요.
1: 그러니까 이 물류 공장이 진짜 물류 공장이냐라고 하는 의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옷이나 생활용품만 보관한 곳이 아니다라고
0: 네.
1: 우크라이나 정부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에 사용하는 드론을 만들 때 필요한 전자부품 그리고 항법 장비도 이곳을 통해 보관하고 또한 운반됐다.

0: 있다라고 하는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항법장치는 이런 드론의 길과 목표물 찾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비인데요. 반면 러시아는 이 민간 물류시설을 공격해서 일반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되려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어느 쪽의 주장이 모두 사실인지는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번 공격은 러시아의 공장뿐만 아니라 부품을 나르고 보관하는 물류망까지 이 전쟁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네. 이제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위험도 커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1: 아,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공장에는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자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있었다는 건데
0: 네.
1: 근데 이 물류 공장에서 북한 주민들이 그러니까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 나온 자매님들이 있었던 건 확인된 사실인가요?
0: 네. 안타깝게도 저희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이 물류시설에 투입된 것은 맞다라고 합니다. 이 지난해에도 이 단체로 그 북한 여성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1: 네.
0: 러시아 노동자 사람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1: 그쵸.
0: 그 북한 여성으로 보이는 노동자들이 단체로 일하는 영상 그리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약 180명 에서 수백 명 정도가 투입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만 이번에 공격받은 장소가 북한 여성들이 실제 근무하던 건물과 정확히 같은 곳인지 공격이 벌어진 시간에 북한 노동자들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었는지 이게
1: 네.
0: 아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물류 공장이 매우 크고요. 또한 여러 동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참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투입됐다는 사실 그리고 북한 여성들이 이번 공격으로 실제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구분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여기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렇게 뭐 사진에서 저희가 본 바가 있고
0: 네.
1: 투입이 됐다라는 사실들을 알고는 있는데 북한 여성들의 피해는 확인된 게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당국도 현재 전쟁 중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그런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공개적으로 잘 발표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쳤다는 사실. 근데 이게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직후에는 현장이 매우 혼란스럽고 러시아 당국도 외국인 노동자가 왔다라고 한 사실을 어떻게 보면 알리면
1: 네.
0: 이게 우리 러시아가 퇴해는 노동자를 뭐 이렇게 수입해 와서 일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약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만일 북한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들의 가족에게 정확한 사실이 전달될지도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가족들은 당국이 알려주는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부상을 입었어도 어디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지 사망을 했다면 어떤 사고였는지 북한 당국은 한 번도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현장에서 일하던 북한 여성들이 무사하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북한 차원에서 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기업에서 진짜 일했다 라고 한 사실 자체가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반대되는 거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노동 허가를 받을 수도 없고 이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 이미 다 돌려보내라고 하는 게 북한 대북 제재 결의인데 이걸 아예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숨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북한 내부에 사고 소식이 알려지면 해외 파견을 꺼리는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당국이 해외 나가면 돈을 벌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일부러 돈벌이를 위해서 외화를 벌기 위해서 북한 노동자들 선발해서 보냈는데 그게 노출이 됐다. 아니 정말 드론 공격을 뭐 이렇게 받아서 정말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알려지면 안 되겠다라고 더욱더 감출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좀 우려가 큰 게 사실입니다.
1: 이게 러시아 전쟁에 투입이 됐을 때도 전장에 투입이 됐을 때도 생명의 위협이 가해졌었는데
0: 네.
1: 공장에서조차 일하는 와중에도 같은 상황이라면 외화벌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시선이 계속해서 달라질 것 같아요.
0: 네. 이 전쟁이 솔직히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1: 네.
0: 우크라이나도

0: 계속 북한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을 통해서 정말 온 가족이 약간 몰살을 당하기도 하고, 러시아도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아 여기 전선이 아니면 좀 안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드론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어디서 터질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것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이게 더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중동 파견도 현재 북한 노동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날씨도 매우 덥고 주로 힘든 건설, 생산 노동을 해야 하고, 또한 북한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현재 또 전쟁 중이잖아요. 이란에 특히 그런 건데 상황이
1: 그렇죠.
0: 참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 더 받는 것보다 약간 몸이 안전하고 북한과 가깝고 생활 환경이 비교적 익숙한 곳을 원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그러니까 원하는 곳이 더 극명해졌네요.
0: 네.
1: 근데 와중에 평양에서는 파견 국가를 정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0: 그렇죠. 봐봐요. 이제 러시아를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잖아요.
1: 맞아요.
0: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 네.
0: 러시아에서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고 자기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아, 러시아는 안 가겠다 라고 생각하는 평양 시민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아예 아, 널 어디로 보낼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약간의 제비뽑기 형식으로 선발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신은 중국에 간다, 당신은 러시아에 간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먼저 파견 대상자를 선발한 뒤에 나중에 국가와 사업장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일단 가게 되는 그런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 파병 나가는 군인들의 입장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파병 군인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냥 약간 해외에 무슨 이제 연수 간다, 뭐 훈련 연수 간다라고 하는 거를만 듣고 갔는데 내가 이제 거기에서 전쟁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강제 노동, 강제 이제 파병 이런 거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선택권을 가장 부여하지 않는, 그 자유권을 부여하지 않는 점에서 좀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좀 들이밀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 근데 이렇게 뭐 생사가 오갈 수 있는 어디를 가는지조차 알려주지 않는 강제적인 외화벌이를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0: 네.
1: 이번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이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북한 노동자나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한 사람의 주체적인 인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에 의해서 그냥 수단, 돈벌이 수단 이렇게 전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느 나라로 갈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혹은 위험한 지역에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노동자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나서 불의의 사고가 난 경우에도 가족에게 진실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진상 규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책임져야 되냐 이런 것들도 가족이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와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또 누군가의 딸이고 어머니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 나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냥 선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전쟁, 뭐 정치적 이해관계 이것 때문에 본인은 어떤 선택권을 가지지 못하고 빼앗긴, 내가 결정권을 빼앗긴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또 공격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북한 여성들이 모두 무사하기를 바라고요. 동시에 북한 당국도 이런 외화 수입 혹은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노동자의 생명 그리고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체계로 거듭나기를 좀 기도해 봅니다.
1: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존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북녘의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아래서, 주님 안에서 함께 그 평안한 은혜의 일상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 바라면서요.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NK 앤드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숨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감추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억만가지 은혜로 섬기고 계세요. 몇 가지 대표로 말씀드리면 이 지구 덩어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에 한 바퀴씩 지구덩이를 돌리세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자전. 자전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자전 속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보통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속 100km로 달리잖아요. 시속 100km면 뭐 느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지구덩이를 하나님이 하루 24시간을 한 바퀴

돌리시는데 그 좌전 속도가 몇 킬로냐? 시속 몇 킬로냐? 1600km.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를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100시간이 되길 원하세요? 24시간이 되길 원하세요? 100시간이면 너무 길어, 지루해. 하루가 24시간을 원하세요? 1시간을 원하세요? 1시간은 너무 짧아.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24시간 시속 1600km로 빙그르르 돌게 해서 하루 24시간 되도록 우리가 정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섬기고 계세요 지금. 아멘. 하나님은 지구를 또한 태양주위를 날아가게 하시죠. 그걸 뭐라 그래요? 공전이라, 공전이라. 공전 속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07,200km. 하나님이 지구덩이를 가지고 태양주위를 돌리실 때 그 속도가 107,200km. 엄청난 빠른 속도로. 1년이 365일 원하세요? 아니면 3000일을 원하세요? 3000일은 너무 지루해. 365일 지루하지 않도록 시속 107,200km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그러한 그 시속으로 지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1초의 오차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자상하게, 세세하게, 그리고 전 우주를 바로 우리를 위하여 달도 별들도 우주를 지구덩어리를 우리를 지금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산소를 공급해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먹을 양식과 물과 음식으로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서로 가족끼리 외롭다지 않고 사랑하며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가 임금인 세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재앙이 많고 얼마나 재난이 많고 얼마나 사고가 많고 얼마나 질병이 많고 얼마나 저주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러한 속에서 그나마 지켜주시고 우리는 함부로 내 몸을 굴리고 함부로 천방지축 이 재앙 많은 세상에 함부로 나대고 살지만은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직전 눈동자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받아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만큼이라도 재앙 걸리지 않도록 이만큼이라도 사고 만나지 않도록 이만큼이라도 병 걸리면 또 자연 치유를 주시고 또 잠잠해서 치유해 주시고 또 약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또는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의사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이만큼이라도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지금도 사랑의 손길로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에 섬김의 손길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멍청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런 일반 은혜는 약과예요. 하나님이 더 기가 막힌 혜택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를 저 마귀의 발톱에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서 자녀 삼으셔서 천국을 상속 주시려고 자기 아들 만물을 창조하게 하신 그 신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섬기라고.

8월 8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황해도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는 반면 그 밖의 전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27도, 평양과 대전, 대구, 광주, 목포, 여수, 포항, 제주가 26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강릉이 25도, 춘천이 24도, 함흥 23도, 신의주 22도, 강계와 청진이 21도, 해산이 1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전 36도, 서울과 광주 35도, 여수 34도, 개성과 춘천, 대구, 부산, 목포가 3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포항, 제주가 31도, 강계와 강릉이 28도, 해산 27도, 함흥 24도, 청진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숨가쁜 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주님의 그늘 아래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말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은혜의 여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백이 가득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국립합창단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양 올려드리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0: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열방샘교회 이빌립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 북한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망의 그늘 아래 갇혀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아래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도 없는 가운데 굶주림과 학대, 감시당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김일성 3대 세습 우상 숭배 아래 죄와 사망의 짐, 가난과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사 저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북한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북한 지하 성도들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열방샘교회 이빌림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성령의 열매 가득 맺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177장, 새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통합찬송가 177장, 새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남 소망교회 이대복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사계절을 잇는 이 귀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여름이지만 너무나도 폭염과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무더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열 질환자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밖에서 농사짓는 농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상생활에서 열심으로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귀한 이 나라 민족이 쓰임받으며 일상의 삶 속에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 꼭 붙잡으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섯 번째 시간 싸움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나타난 일곱 교회의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곱 교회에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모으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고, 또 일곱 교회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 모으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천국에 대한 모습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한 교회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연합할 때에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순복음 성북교회는 우리 교회의 중심적 교회가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있는 5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날선 검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은 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구약에 나타난 많은 전쟁의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에 능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세상의 관원들이 꾀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비웃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기에 어떠한 전술, 어떠한 전략으로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여러분들이 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일대가 되시는, 신앙의 일대가 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정말 치열하더라고요. 남편이 예수 못 믿게 하고, 아내가 못 믿게 하고, 혹은 부모가. 여러분,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런 환경에서 홀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듦을,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13절 하반절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주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예수의 이름,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이름,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는 이름,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이름, 모든 채워주시는 그 이름, 그 이름을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은 변해도 예수의 이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의 영혼, 육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는 그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감찰하시는 주님이신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보셨다면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셨을 거예요. 그 버가모 교회에서는 안디바라고 하는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담임 목사급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 순교를 당했을 때 교회가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충격 앞에 어떤 성도도 요동하지 않고 나도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이뤄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주님, 이 정도인데, 우리가 목숨까지 바쳤는데, 그리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 이런 삶에도 책망하실 것이 있나요? 여러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나은 삶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주님께서 우리가 완전해지기까지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3절에 나와 있는 검의 모습이 16절에는 내 입에 검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검이라고 하는, 내 입술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성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으로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날선 검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실 때에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사지봉이 아니라 의사 손에 쥐어진 메스와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왜 이렇게 졸리기도 합니까? 제 목소리가 나긋나긋해서?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마사지봉 같이 느껴지니까 마사지를 받으면서 잠이 스르륵 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의사의 손에 주어진 메스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도려내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잘라내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을 돋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관통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싸우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선 검, 내 입의 검, 마귀의 권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싸우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싸우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진정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싸우시는 예수님이에요. 제가 가로를 쳐놨는데 가로를 친 이유는 이 뒤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싸움에 능하신 분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야. 그리고 이 싸움에 내가 승리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을 알게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시편 46편 10절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주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오. 그 능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0: 계시는 거예요. 하늘 공중 권세를 잡은 그 악한 영들과 주님은 지금도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1절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와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해 가서 내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는 전쟁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굽니까?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회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버가모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갈 거야. 너에게 속히 갈 거야. 그리고 내가 그들과 싸울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떨림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싸우시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로치고 싸우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와 싸우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와 싸우셔야 되겠습니까? 부디 우리 수목원 성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을 우리가 회개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용서를 구하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서 치열하게 일어나는 전쟁과도 같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두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던 모든 이성, 모든 감각, 모든 체질이 싸우는 거야.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섯 번째 시간 싸움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번, 서울전화 02-940-0000번 순복음 성북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393장, 새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통합 찬송가 393장, 새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삶 가운데 기도의 씨앗, 말씀의 씨앗, 전도의 씨앗을 심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오늘 내용은 해피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0: 오늘은 공중나는 고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헨리 나웬이 서커스단의 공중근혜를 타는 고개사에게 들은 얘기라고 합니다. 나는 공중날개를 할 때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는 1초에 몇 분에 몇 가지 맞출 만큼 정확하게 내가 갈 자리에 와 있어야 하고요. 내가 근해에서 점프할 때 공중에서 나를 잡아채야만 하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붙잡아주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하지요. 상대방이 날아갈 때 나는 그저 팔하고 손만 뻗으면 돼요. 그 다음엔 그가 나를 잡아 무대 전면으로 안전하게 끌어가 주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요? 예, 그래요. 최악의 실수는 공중나는 사람이 붙잡아주는 사람을 잡으려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나를 붙잡는 것은 그 사람의 임무예요. 만약 내가 그 사람의 손목을 잡는다면 그의 손목이 부러지거나 내 손목이 부러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둘 다 끝장이죠. 공중날개를 하는 사람은 붙잡아줄 사람이 자기를 위해 제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그렇습니다. 구원은 죄인이 지옥에서 구출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완전 청산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예수님처럼 죄 하나 없는 의인,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태어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행실이나 업적을 요구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교회 경력이나 인격 능력 등 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으셔요. 그 어떤 죄인이라 해도 구원받는 것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내가 할 일은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손, 내 노력으로 하나님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팔과 손을 내미는 것,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 담긴 말씀을 100% 내 것으로 받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 걸 인정하며 아끼고 사랑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어린 시절에 더운 여름밤이면 마당 평상 위에서 밤하늘을 바라다 보며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는 성경 얘기를 듣고 그리고 잠들곤 했었습니다. 그 시절이 그리워지는데요. 어린 시절에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던 성경 얘기는 다윗 임금 얘기, 요셉 얘기, 야곱 얘기, 에스더 왕비 얘기. 요즘의 아이들은 옛날 얘기 들려주는 할머니가 집에 안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나라도 이 가족 해체가 지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3대가 사는 부모, 자녀, 손자, 가족은 정말 귀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데, 저의 경우는 할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또 할머니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머니와 할아버지랑 함께 사는 아이들이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가족들이 이러한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더운 날입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국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저명한 신학자이자 전도자였던 루벤 아처 토레이 박사님이 LA의 한 교회에서 설교 중이었습니다. 토레이 박사님은 예전 미국의 한 호수에서 있었던 의인의 일을 예화로 들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시간 호에 유람선이 뒤집히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수영선수 한 명이 호수에 들어가 탈진할 때까지 23명의 목숨을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한 노인이 토레이 박사님을 찾아와 자신을 그 사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토레이 박사님은 그 사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또 그런 상황에 처했어도 저는 같은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구한 23명 중에 찾아와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놀라운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를 잊고 사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제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게 하소서. 내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받은 도움에 감사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성경책 횃불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의 사랑하는 책 줄라이 프로젝트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께서 욥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빈손으로 온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호암 이병철 선생님께서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뜻의 붓글씨를 하나 써서 김재순 선생님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샘터라고 하는 월간 잡지를 하다가 무기한 휴관에 들어가서 교양지를 다시 발간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경영난으로 말미암아 온라인 경매사에게 내놨습니다. 붓글씨, 호암 이병철 선생님이 쓴 붓글씨, 공수래 공수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얼마에 낙찰이 된 거하니 1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naked,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평했는가 하니 욥은 온전하고 욥은 정직하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인정하시는 욥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을 겪었느냐.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시련 시작이 나옵니다. 재산 전부가 없어지고 또 10남매를 뒀는데 그 10남매가 제일 큰 형네 집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파티를 하다가 태풍이 와가지고 그 집 지붕이 폭삭 내려앉아서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망한다 망한다 이렇게 망한 집은 내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가장 친한 친구 세 사람이 와서 권면을 하는데 다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러한 역경을 경험하는 거라고 계속해서 격려가 아니라 욥을 못 살겠구는 세 친구들의 말, 그거는 받아낸길 수가 있지만은 자기 백년을 같이 살자고 약속한 부인이 와서 잿더미에 앉아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부스럼이 나가지고 너무 가려워서 깨어진 기왓장을 가지고 지금 긁고 있는데 고름과 피가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본 부인이 격려나 위로는 못할 망정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집사람 욕하는 거는 내가 견딜 수가 없지요. 내 욕은 해도 나는 감사할 수 있지만은 애꿎은 마누라 욕하는 사람들은 팔푼이라. 이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귀찮고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이 10남매 아들이 다 몰살했고 남은 거는 마누라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 마누라도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배필을 준 것은 서로 돕고 백년을 해로 살라고 주셨어요. 시련이 시작했다. 어떻게 재산 전부가 날아가고 자녀 10남매가 몰살을 하는 장면. 그런데도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신앙의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사람이 됐다고 해요. 믿음으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늘나라로 옮겨갔다. 믿음. 믿음으로 요한은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기업을 받았고 믿음으로 사라는 늙어 단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아들을 잉태해서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 야곱을 축복했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을 했고 믿음으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죄악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에 누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 맏아들을 뺏기지 않았고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다 살 수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는 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은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일날 와서 성찬 예배에 참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귀담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진실한 믿음과 열성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는 여성은 향기가 없는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좋아하는 향기가 없습니다. 참 저희 목사들은 선교사 데이빌 리빙스턴을 엄청 존경하고 늘 설교의 예화를 씁니다. 1841년 데이빌 리빙스턴이 처음으로 케이프타운에 도착을 했습니다. 리빙스턴은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무려 1000km를 걸어서 아프리카 내륙에 들어갔습니다. 이질에 걸리고 원주민들의 습격을 받고 사자에게 팔도 물리고 그는 계속되는 아프리카의 전도를 위해서 1000km를 걸어갑니다. 아프리카 내륙 깊숙한 곳에 리빙스턴이 들어간 데는 외부인은 그때까지 한 사람도 거기를 찾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데이빌 리빙스턴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아프리카를 갔을까? 목적은 하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리빙스턴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나를 결코 죽지 않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사명 때문에 생명도 바치고 재산도 바치고 아들도 바치고 딸도 바치고, 사명 때문에. 오늘 요배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환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요배 신앙. 여러분과 제가 복받고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욥 신앙, 대단한 신앙이죠. 어떠한 환난, 십남매가 하루아침에 죽는 시련을 받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이 되는 요홉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환난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누가? 시험을 참는 자, 시련과 환난을 참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 환난 때 원망보다는 찬양을 하는 신앙. 요번 우수 땅에 의인이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시련과 그 속에서 순전한 믿음을 지킵니다. 환난과 근심, 까닭없는 실망. 요번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고난 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요배 신앙도 위대하지만은 나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도 신앙도 대단하다고 봤어요.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은 포로가 됐지만은 얼마 안 가서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 나라에 총리 대신이 세 사람 있는데 그 세 사람 중에서도 제일 으뜸가는 총리가 포로 다니엘이 된 거예요.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내미 나라에 가서도 총리가 된다. 그 총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총리가. 내가 그걸 보면서 다니엘서를 좀 읽어봤어요. 다니엘이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의 신앙도 본받을 만한 신앙이고 욥의 신앙도 역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누가 욕을 하더라도, 누가 비난을 하더라도, 누가 거짓 말을 하더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욥기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더라. 다른 사람은 다 비난을 해도 감당할 수가 있겠는데 자기 아내가, 욥기 2장 8절에서 10절에 다 나오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 왜 죽으면 그냥 죽으라고 그러지? 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느냐?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나는 다른 사람들이 비방은 참을 수가 있고 잊어버릴 수가 있는.

하는데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으면 참 힘들더라. 바가지 안 긁는 마누라 데리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줄 알으세요. 잠언 14장 1절에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우리 사람은 뭐 별로 비난을 안 해. 누구도 비난을 안 해요. 나한테도 안 해. 사실 아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땐 귀찮고 없으면 못 살아. 참 이상한 존재가 아내요. 잠언 31장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어떤 사람이 좋은 아내냐? 좋은 말동무 되는 아내, 좋은 동반자, 좋은 애인, 좋은 요리사, 좋은 세탁자, 좋은 친구, 좋은 격려해주는 아내.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여기 와서 통역을 찾고 있는데 나더러 통역해라 그래서 나 안 한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때 내가 우왕좌왕할 때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시원한 답이 없어. 우리 사람한테 내가 봤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나 같으면 한다 그러더라. 왜? 이건 미국이 아니고 당신 나라인데. 그러한 훈련을 받았으면 기회가 오면 해야지 왜 뒤로 빠질라 그러느냐. 그 아내 한마디에 하기로 결심했어. 잘했죠. 기회는 한 번.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남편 아내들 잘 들어보세요. 아내들아 lady first 남편들아가 아니라 아내들아 남편에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아내는 남편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잠언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 조금 모자라도 사랑하세요. 조금 모자라도 달래는 거 주세요. 조금 모자라도 안아주세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아내를 보내주었다. 네세니오 호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세관에 건물했어. 근데 뭐 잘못해가지고 쫓겨났어. 네세니오 호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네세니오 호톤이 누군지 알 거예요. 이 사람이 실망해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잉크하고 펜을 갖다 놓으면서 이제 집필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싶은 소설을 쓰세요. 격려에 아내의 격려에 마지못해서 펜을 들고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게 Scarlet Letter, 주홍 글씨. 우리는 영어 문학 배울 때 그 소설을 다 읽고 북 리포트를 써내야 돼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요, 그게. 내가 읽어봐도 재미가 없어.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도 모든 영어 공부하는 대학생들은 Scarlet Letter, 주홍 글씨를 읽어봐야 돼요. 세계적인 명작을 내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진 아내를 두었기에 네테니오 호톤은 세계적으로 명작을 내 유명해졌습니다. 데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아내가 남편을 성공시키려면 다음 일을 삼가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내들 잘 들어보세요. 남편들은 귀를 막아도 된다. 첫째, 잔소리를 삼가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둘째, 직장 일에 참견하지 말아라. 세 번째, 남편의 능력 이상의 일을 강요하지 말라. 네 번째, 승패를 거는 큰 모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참 아내들이 내가 많은 가정을 보고 또 상담도 해보면은 대부분 아내는 남편이 잘못한다고 그러고 남편은 아내가 잘못한다고. 친구의 비방에도 요번 흔들리지 않았지요. 마태복음 5장 16,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욥의 세 친구 권면한다면서 그에게 계속 압박과 핀잔을 주는데 주력을 했어요. 진실한 친구는

형제보다 귀하다고 그랬죠. 잠언 18장 24절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의리 있는 친구를 가지세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는다. 그 사람을 잘 모르거든 그 사람이 새기는 친구를 보라고 그랬어요. 명예나 돈이 있을 때 찾아오는 친구는 돈 떨어지면 떠납니다. 저를 미국 데려다가 공부시켜준 카라 파월스는 형님도 같고 저에게 둘도 없는 친구와 같은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을 때 사귄 친구는 권력 떨어지면 그 친구 떠납니다. 교인은 교회 친구를 사귀는 게 좋지요. 세상 친구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영국에 귀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은모에 가담을 한 것이 탄로가 되어서 피신했습니다. 그를 붙잡으려고 많은 관원들이 찾으러 다니다가 못 찾으니까 부인을 찾아갔어요. 부인, 남편 어디 숨었는지 부인은 아실 것이니 어서 말해보시오. 부인이, 예, 그렇습니다. 내 남편은 내가 숨겼습니다. 고백으로 그 부인을 찰스 2세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영국의 왕 찰스 2세, 지금은 찰스 3세요. 엄하게 물었습니다. 그대 남편을 그대가 숨겼다고 하니 어디다 숨겼어? 만약 그대가 남편이 숨긴 곳을 말하면은 편안히 돌아갈 수가 있거니와 솔직히 고백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고문과 형벌을 받을 거다. 어서 숨은 곳을 말하시오. 왕이 달구치니까 부인은, 왕이요, 그렇다면은 제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내 남편은 다른 곳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 놓았습니다. 왕이 찾을 수 있는 곳은 오직 그곳뿐입니다. 찰스 황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한 나라의 왕도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겨놓은 남편은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랴. 아무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어. 마지막으로 욥은 절대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욥기 1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침해 소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그 얘기를 들은 욥은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와, 대단한 신앙이다. 10남매의 자식이 죽었는데도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벌거숭이로 나왔사오니 벌거숭이로 돌아간다. 시험이나 환란에 3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마귀의 시험. 이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의 시험. 이것은 자기의 욕심대로 미혹받는 시험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험.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재물의 손상에 흔들리지 않는 욥의 신앙. 재물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 나 더러 봤어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 작은 돈이 다른 사람 주머니에
주머니 속에 있는 거금

금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돈은 비료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댔어요. 돈은 사용해야 돼. 돈 가지고 있으면 아무, 쓴 돈만 내 돈이지 안 쓴 돈은 내 돈이 아니요. 이해가 가요? 내가 쓴 것만 내 돈이지 내가 안 쓴 거는 이건 누가 가져갈지도 몰라. 요셉이가 가져갈지 요한이가 가져갈지 에스리가 가져갈지 내 돈 아니요. 쓴 돈만 내 돈이요. 하나님 앞에 바친 돈만 천국에 기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야 해.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천국에 참 재산을 쌓아놓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재물이 신앙의 거침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돈, 돈, 돈에 미친 사람 봤어요. 마태복음에 이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보다 중요한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기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진다. 재물이 영생의 장애물이는 될 수 없죠.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제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을 예수님이 나열해서 그거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재산을 다 팔고 나를 쫓아라.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재산을 택했어. 그 사람 어떻게 됐다고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고 떠났으면은 틀림없이 그는 지옥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을 했다. 그러면서 예수의 곁을 떠났다 그러죠. 돈, 자녀 손실에도 흔들리지 않는 욥의 신앙이에요. 자녀는 사실 재물보다 귀하지요. 재산을 택해요, 자녀를 택해요. 물론 자녀들을 택해죠. 내 아들아, 네가 무엇을 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참 새벽밥을 해주면서 도시락을 두 개나 싸주면서 학교를 보내는 엄마, 자식이 대학에 붙고 봐야 되겠다는 어머니의 절대적인 신념 때문에 자기가 몸이 아파도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두 개를 싸주면서 자녀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래 가서 열심히 해라. 남자는 기계를 만들고 어머니는 사람을 만든다고 그랬어. 주의 아들을 저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예요. 욥, 어찌 10남매가 귀하지 않겠어요? 어찌 눈물이 없겠어요?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애들이 장래 소망이고 자기가 의지해야 할 대들뻔데 다 갔어. 아들을 바친 한나 같은 사람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병고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생각했지. 나의 신앙을 위한 병이라고 생각할 때 저는 구약을 읽다가 나만이라고 하는 국방장관을 봤어요. 문둥병이 걸렸어. 자기 나라에서 문둥병 고칠 사람이 없으니까 포로로 잡혀온 하녀가 하나 있었어. 남한 장군 집에. 그 소녀가 저 우리 선지자한테 가면 저거 병 낫겠다고 자기 주모 주인 아줌마한테 얘기를 했어. 주인 아줌마가 얘가 그러는데 그 나라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문둥병도 고친다니까 한번 가봐라. 임금님이 소개장을 써줬어. 그걸 들고

0: 이스라엘 임금을 만나러 가는데 이스라엘 임금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노냐 걱정을 하고 있을 때에 선지자가 임금들을 그 무엇으로 걱정하십니까? 저한테 보내세요. 나만 장군이 선지자 대문 앞에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못 들어오게 어디 부정한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나 못 들어오게 그 대신에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랬어. 남한 장군이 화가 잔뜩 나.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지 왜 너희 흙탕물 나는 요단강에 안 갈라 그러니까 그래도 참모들이 참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 임 장군님 참모 잘 둬야 돼. 아이 속는심 잡고 이 사람 그냥 갈라 그랬어. 말굽비를 돌려서 요단강에 간 거야. 장군이 그래 이번에 담궈봐서 안 되면 넌 죽는다 그랬어.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두 번 들어갔다 나오고 세 번 들어갔다 나오고 문득병이 그대로 있는 거야.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하고 맞는데도 그대로 있는 거야. 이 마지막에 안 남은 너 임금도 죽이고 선지자도 죽인다. 내려가서 한참 있다 올라오니까 살이 애기 살같이 문득병이 딱 날아가서 야 나는 그걸 보면서 욥이 섬기는 하나님 문둥병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라구나. 모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잠언 3장 5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네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네 말이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네. 그러니까 돌에 부닥쳐서 거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 인생 하루에 세 끈이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가져가시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031-229-9000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의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오천남부교회 김정동 목사님입니다.
1: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주님, 무더운 여름도 주님의 은혜로 강건케 하옵시고 담대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복의 기쁨이 있는 8월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고 이 나라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 오늘날 부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울음소리도 점점 깊어지고요. 손 부채질도 소용이 없는 아주 아주 뜨거운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이 지역 곳곳마다 무더위 쉼터를 만들어서요. 무료 생수 나눔도 하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 더위, 이 습도, 거리에서 만나는 물 한 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겠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처럼요. 답답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찾아오셔서 만족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린 영혼에 부어주시는 단비 같은 사랑. 그 사랑이 있어서 행복한 토요일, 저는 엄수빈입니다.

8월 8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오늘도 함께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처음 인사했던 찬양은요, 김도현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가 이어서 강중현의 비 준비하시니까지 함께했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생각나죠. 햇볕이 정말 쨍쨍합니다. 여러분 온열질환 조심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늘이 있으시다면 외출하실 때는 좀 그늘 통해서 통행하시고요. 틈틈이 수분 보충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름날 찬양으로 마음 더욱 시원하게 하는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로 찬양 가득 가져

들고 왔어요.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찬양, 그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로는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에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시면 무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8785님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오늘도 출근합니다. 항상 통근 버스 안에서 헤드폰으로 극동방송 듣고 갑니다. 1시간 정도 가는데요. 많은 위로 되고 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듣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가장 가는 길이 멀고 험하다는 출근길 가시네요. 아유, 이 토요일도 힘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8785님의 걸음걸음, 또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오늘 밖을 나서기 위해서 외출 준비하고 계신 많은 청취자분들,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걸음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절대 길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0: 이야기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오늘은 이 더위, 이 습도, 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동행,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찬양 스페셜,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9950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보내주신 문자가 있어서 전해드려요. 엄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아내, 3년 전에 발생한 두 번의 암수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켜주셨고요, 인도해 주셔서 지금은 찬양대와 교사로 섬기게 하시고 직장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은혜로 8월을 은혜로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찬양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네요. 두 번의 큰 수술 지나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회복하는 기간까지 일상생활 다시 복귀하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 걸음걸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우리 9950님 아내분뿐만 아니라 회복을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가끔 이제 병원에서 이 방송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찬양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회복을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 위해서 극동방송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9950님의 신청 찬양 두려워 말라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8월 8일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아버지 앞에 내가 소중한 존재이기에 나도 또한 나를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온전히 알고 시작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일들을 나를 위해 소중히 여기기 원합니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들이 주님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사는 나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에게도 아름답게 보이게 하소서. 입으로만 믿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소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경직된 신앙이 아니라 중심이 바로잡힌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중심은 견고하되 유연한 태도를 갖추게 하소서. 너그러움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힘있게 일하여 주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보면 처음부터 나옵니다. 사람이 얼마나 쉽게 연약해지는지, 얼마나 약한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애초에 자격을 묻는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있는 여러분이 오늘도 그 사랑 충분히 넉넉히 이 태양빛처럼요, 뜨거워서 내릴 때는 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태양빛처럼 정말 쏟아지는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진심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매일매일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썸머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영미 아나운서입니다. 썸머 스페셜 풍성한 찬양들로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길가에서 만난 예수 썸머 스페셜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문명선, 진행의 유영미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흥해 성광 감리교회 박두식 목사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시편 116편 12절 말씀

말씀을 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받았습니다. 건강을 받았습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데 늘 달라고만 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영광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전반부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본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스데반을 죽인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졌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성도들은 본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민족이었잖아요. 그러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본래 죄의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던 우리에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결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음을 자세하게 말씀으로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흔히들 로마서 전반부 1장에서 11장까지를 교리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 로마서 후반부인 12장에서 16장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이 실천편, 윤리편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뜻을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첫째,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몸과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기 1절 하반부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의 성도들은 짐승을 잡아 바쳤습니다. 부자는 송아지를, 중산층은 양과 염소를,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잡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죽은 제사였어요. 동물이 사람을 온전히 대속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인 제사를 드린 거예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면서 살아갑니다. 산제사라고 한 것은 우리의 삶을, 인격을,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자.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수예요. 몸은 언제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서울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건축을 마칠 때쯤 되어서 콩팥에 신장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다니다가 이제 신장 투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어느 신학교 교수가 와서 임시로 강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 설교가 다 끝난 후에 그는 심각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목사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신장 하나를 기증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오리털을 하나 꺼내는 거예요. 내가 이 오리털을 여러분을 향해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선풍기를, 강단에 있는 선풍기를 이렇게 높게 올려놓은 거예요. 바람을 세게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리털이 하늘로 이렇게 날아가다가 여러분 그 오리털이 누구에게 떨어지든지 그분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자신의 신장을 하나 떼서 목사님에게 기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긴장이 되었습니다. 이 오리털이 하늘을 이렇게 날더니 앞자리에 앉아있는 어느 장로님 머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갑자기 하고 바람을 불어요. 그랬더니 하면서 할렐루야 미쳤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 오리털이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느 권사님 머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은 바람을 후 하고 불더니 아멘 그렇게 또 오리털을 불어버렸습니다. 그날 예배는 할렐루야 아멘이 풍성한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스개 소림담만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악한 이 세대 본받지 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악한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새로운 마음, 변화를 받은 마음은 다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랑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한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기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고요 마음을 드리고요 그러면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몸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쉬워요.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뜻을 순종하는 것.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자기 뜻이 옳다고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뜻이 관철이 안 되면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그러잖아요. 뜻이 죽어야 돼.
뜻이 주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 하필 납니까? 왜 젊은 나이인 납니까? 33살밖에 안 됐는데요. 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 인간의 죄가 속죄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에 예수님 순종하는 게 어려웠어요. 여러분 뜻 순교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뜻은 어떻습니까? 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우리 인간의 뜻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언제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뜻을 순종해야 돼요. 내 뜻을 포기해야 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뜻을 포기하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내 고집대로 안 되면은 못 견뎌합니다. 그걸 깨트려야 돼.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마음의 장벽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를 늘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거기에 맞는 말을 하고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요. 우리는 지각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불발하지 못할 정도로 연약합니다. 때로는 돌이 떡인 줄 알고 돌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뱀이 생선인 줄 알고 뱀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가장 좋은지 환하게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기를 원하라 그 말씀 그게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왔습니까? 정말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기를 그렇게 힘써 지키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겸손한 자세로 섬기자. 3절 말씀을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여기 사도 바울은 섬김의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하지 않잖아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겸손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3절은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었어요. 따라서 우리도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돼요. 자기의 주제의 분수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앞서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자. 우리가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 얼굴과 그리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심장과

장기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지합니다. 돕습니다. 서로를 세워줍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우리 얼굴에 있는 입과 코와 눈이 서로 간에 서로가 잘났다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말만은 입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음식을 넣어주기도 하고 말도 하는데 왜 너희들이 나보다 위에 있냐? 기분 나쁘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코가 대답을 합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숨도 쉬고 냄새도 잘 맡기 하고 생긴 것도 오똑하고 예쁜데 기껏해야 얼굴 중앙에 있잖아. 그러자 눈이 우쭐대면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너희보다 위에 있는 이유를 다 이유가 있어. 너희들이 한 시간에도 볼 수가 없다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을걸? 그러면서 이 입과 코와 눈이 동시에 이 눈썹을 바라보면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어쩌듯이 눈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눈썹 친구, 자네는 특별히 하늘도 없으면서 우리보다 높은 곳에 있네. 뻐기듯이 있잖아. 그래서 눈썹이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말이 맞아. 난 언제나 중요한 일들을 하는 너희들 앞에서 늘 미안한 심정으로 그저 내 자리를 열심히 지키고 있을 뿐이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눈썹이 쓸모없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두 분이 서로 마주보세요. 한번. 그리고 얼굴에 그 눈썹을 한번 쳐다보세요. 눈썹을 쳐다보면, 자세히 보면 눈썹이 그 결이 중앙에서 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눈썹의 결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눈썹이 있는 쪽이 도톰해요. 위에서 빗물이 내리거나 그러면은 이 빗물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눈썹은 빗물을 위로 그리고 옆으로 밀어내서 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땀이 많이 나는 계절이에요. 그런데 땀이 많이 나도 여러분 얼굴에 땀이 눈에 들어가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눈썹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는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손가락이 서로 다투었다고 합니다. 엄지손가락이 사물을 가리킬 때 으뜸일 때는 내가 최고잖아. 그들이 짙게 손가락이 말합니다. 아니야, 사물을 가리킬 때는 내가 최고야. 방아쇠를 당길 때는 내 손가락으로 해야 돼. 그랬더니 가운데 손가락이 중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아. 가운데 손가락이 가장 길잖아요. 그랬더니 네 번째 손가락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는 내 손 안에 있어이다. 그랬더니 새끼 손가락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뭘 자랑할 게 없어요. 이야, 귀를 후벼 파는 데는 내 새끼 손가락이 최고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몸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다 필요하고 중요하고요, 소중한 분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집사님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칭찬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에요. 가장 소중한 분이. 그렇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존중하십니까? 칭찬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3절 말씀대로 우리 각자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5달란트를 받았고요, 어떤 사람 2달란트 받았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속에 파묻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 결선을 합니다. 이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내놓은 거예요. 그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하고.

그 충성된 종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속에 밥 묻어두었습니다. 이 약하고 괴로운 종아, 너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느냐. 너는 내어 쫓기리라. 음부의 권세에 들어가리라. 우리는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 열다섯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나눠주고 싶어요. 이게 복지사예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 있는 사람 것을 빼앗아서 열 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사셔야 돼요. 내게 주신 생명, 건강, 시간, 물질, 재능을 여러분 선하게 아름답게 쓰세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워가십시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부활장인 고린도 전서 15장 8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여러분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 칠삭둥이,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난 팔푼이 같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9절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 다시 말하면 자기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다음절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를 세계화, 국제화 만든 사람은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도는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죠. 우리 몸속에 있는 심장과 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심장과 폐는 보이지가 않아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심장과 폐가 제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 심장과 폐는 하루 24시간 동안 평생 한 번도 쉬는 일이 없어요. 눈은 그래도 잠을 잘 때 눈을 감아 쉬잖아요. 팔다리도 우리가 쉴 때는 편안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심장과 폐는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심장과 폐는 하루 24시간 쉬는 일 없이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것.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셨든지 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협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5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앞에 4절에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지체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5절에서는 이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서로 협력한다. 여러분, 서로 협력하는 분이 돼야 돼. 내가 낮아지고 상대방이 높아지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낮아지리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이라면 내가 말을 닫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채우는 그런 말이 아니라면 그거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정의의 말이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 정의의 말을 안 하는 게 좋아. 그게 덕이에요. 교회는 덕을 채워야 돼. 지체의 통일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온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는 서로 협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몸 안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다리 운동을 합니다. 그럼 팔과 다리만 튼튼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심장도 튼튼해지고요. 혈액순환도 잘 되는 거예요. 서로가 돕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발에 멍이 들 정도 굉장히 아파요. 그랬더니 봐라, 내가 잘못했으니까 너 혼자 책임져. 그렇게 온몸이 반응하지 않아요.
온지 죄가 동고동락하기 때문입니다. 눈은 얼른 발을 보면서 어디가 상해

0: 있는지 살펴봅니다. 손을 만져줍니다. 약을 발라줍니다. 입으로 호 하면서 격려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속에 있는 지체들은 서로 협력을 합니다. 지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지체가 몸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몸에 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교회 다니다 보면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협력하세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각 지체입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각자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이 무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협력을 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직분을 다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흥해 성광 감리교회 박두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261-0169번 흥해 성광 감리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토요 강다. 토요 강다한 이 시간에는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현대인이죠. 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인이고 현대인의 옷을 입죠. 그 조선시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뭐 작년에 사든 아니면 몇 년 전에 사든 아니면 최신 뭐 유행 옷을 입든 간에 현대인이기 때문에 현대의 옷을 입고 이게 아름답고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조선시대 사람이 이 옷을 보면 무슨 이상한 옷을 입고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조선시대의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는 나날이 발전을 하면서 단순히 물질만 이렇게 좋아지고 편의가 발전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도 그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것 분명한 것이지만 본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옷이 뭐 질 좋은 옷이냐 이거는 쉬운 이야기지만 어떤 옷이 멋있는 옷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답이 없는 이야기이거든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리입니다. 진리고 불변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이 시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불변, 절대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예요. 왜냐 우리는 다 거듭거듭 발전하는 즉 이게 상황을 살았다는 것이고 가변적인 것들 우리는 변화를 이미 깔고 있습니다. 변화되어야만 하고 변화되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본래의 것이 무엇인가를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도 옛날에 어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과 현대 젊은 MZ세대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다르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마다 시대마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면서 회개는 돌아가는 거잖아요. 정말로 발전이 아니라 기독교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본래의 것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